0: 다. 싼 것만. 다 케이브트예요.
1: 맞아요. 역시.
0: 아, 닥터 G.
1: 와, 이거다. 닥터 G.
0: 닥터 G와
1: 독도 토너.
0: 라운드 랩.
1: 어,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2: 아,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0: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1: 아,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0: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1: 맞아요.
2: 평소에 네. 달팽이 크림을 되게 아~ 열심히 바르거든요.
0: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값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2: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1: 네.
0: 편있어.
2: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0: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2: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0: PX를 자주 가시나요?
2: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부럽다. 그러니까요. 저희 남았거든요.
3: 내가
0: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가능하세요?
0: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3: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4: Sure. I live in Los Angeles.
3: Los Angeles. For how long?
4: Oh,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3: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4: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3: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4: Absolutely.
3: Oh, really?
4: Oh.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3: Oh,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4: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3: Oh, okay.
4: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0: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4: Yeah. Travel?
0: Yeah. Yeah.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4: I'm a stylist,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s to moisturize.
3: So long in the airplane.
4: On the flight.
3: Yeah, on the flight.
4: I have it. Yeah.
0: 마스크팩.
3: 마스크팩을 이제.
4: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0: 오. 완전 K
1: 루틴. 네.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0: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1: 뽕뽕.
0: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1: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5: 아, 안녕하세요.
0: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6: 그 집 분가 가는.
0: 분가. 분가가 어디
6: 있어요?
0: 구미.
1: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6: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1: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6: 네.
1: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6: 네.
1: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6: 저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1: 네이밍 쿠션?
6: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1: 네.
6: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1: 오, 지금 챙겨놓은 거면
6: 이렇게
1: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6: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1: 네.
6: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0: 지속력이 강하다.
6: 네.
0: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6: 아니요, 이거 세트로.
0: 아, 세트.
6: 네.
1: 피부도 괜찮은데?
0: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1: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6: 네, 여행 좋아해요.
1: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6: 네.
0: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6: 사진이.
0: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6: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네.
6: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뻐요.
0: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1: 네.
0: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6: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6: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부적 하나나.
6: 쿠션. 쿠션 할 것 같아.
0: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6: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0: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3: 네.
0: 그렇죠?
3: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5: 맞아요.
0: 또 이제
3: 뭔 스팟이?
0: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3: 아, 사진 스팟.
0: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3: 남는 건 파로.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3: 사진 렛츠고!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예, 네, 인생 제약.
0: 그쵸.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 제약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예.
1: 네.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2: 와우,
0: awesome.
2: You still Seoul Beach in the Manidong.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왜 그냥 목이 받아줬어요. 오케이.
0: 아, 오케이.
1: 좋습니다.
0: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 야.
0: 바보, 이 엔터가.
1: 아, 자, 어, 여기. 오, 어, 여, 어, 들어갔네.
0: 야, 아내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예.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어.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우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2: 와우!
0: 정말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요.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약

0: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멀렁멀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게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는 딱부터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네.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달라붙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라.
0: 이 제품.
1: 네.
0: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네.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네. 블랙 스네일 성분과 네.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네.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0: 맞아요. 거니까.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우리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예.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1: 05
0: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2: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0: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1: 그렇죠.
0: 예.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1: 그렇죠.
0: 그렇죠. 그 얘기겠죠?
1: 어, 그 얘기죠.
0: 그렇죠.
1: 이게 리뷰가 되나요?
0: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2: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0: 오.
2: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0: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 뭐야?
0: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2: 그 밀착력.
0: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2: 접착도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0: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저희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0: 네.
2: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0: 네,
2: 네, 네. 오, 탄력 있어요.
0: 어, 눈이 커진다.
2: 어.
0: 어,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2: 자, 붙여볼게요.
0: 네.
2: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2: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0: 야! 야!
2: 이거 붙착, 이거!
0: 뭐야?
2: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0: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2: 이거 뭐야!
0: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2: 와!
0: 야!
2: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네.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0: 네.
2: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0: 네.
2: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0: 네.
2: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0: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2: 좋았어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2: 그렇죠.
0: SS 용량.
2: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0: 네.
2: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0: 맞아요.
2: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0: 네네네.
2: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0: 네.
2: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0: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2: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0: 네.
2: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0: 네.
2: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0: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2: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0: 아, 아직 나왔어? 아 이게 나왔어? 어. 아직 남았네.
2: 어, 오. 와!
0: 야 이게 맞지.
2: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0: 네.
2: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0: 네.
2: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벅한.
0: 네.
2: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0: 네.
2: 궁금한데
0: 네.
2: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뭐래요?
0: 떼고 버리죠.
2: 아, 버려요?
0: 왜요? 아직 재활용해야 돼요?
2: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갈라줍니다.
0: 오 진짜로?
2: 그쵸.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0: 아 에센스가 많잖아요.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그쵸?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2: 그쵸.
0: 와 오케이.
2: 치얼스.
0: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2: 그쵸.
0: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2: 네.
0: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2: 먼저 뽑으세요.
0: 제가 먼저 뽑을까요?
2: 네.
0: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2: 오~
0: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2: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0: 오!
2: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0: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2: 예.
0: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2: 그렇죠.
0: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그렇죠.
0: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2: 저는
0: 네.
2: 사실 잘 몰랐는데
0: 네.
2: 젠지가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0: 네.
2: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0: 네.
2: 괜찮더라고.
0: 아.
2: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0: 맞아요.
2: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0: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2: 그렇죠.
0: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2: 뷰티북.
0: 네, 뷰티북.
2: 유행이잖아요, 이거.
0: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3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0: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2: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뭔가 너무 왜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요,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0: 그치?
2: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0: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2: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0: 네.
2: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0: 잘 만들었네.
2: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0: 노트.
2: 쿠션.
0: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2: 오.
0: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2: 아.
0: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ke in water.
2: 오.
0: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2: 오. 상담?
0: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2: 오.
0: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I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2: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3: Yeah,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2: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3: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보겠습니다.
4: There's so much to say, I know.
2: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4: I shouldn't stay, I know. But I'm in love with the pressure.
2: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3: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문구점도 같이 하시는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아,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아.
2: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3: 안녕하세요.
2: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3: 동네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와, 와, 이렇게 방처럼 돼 있네. 이야.
2: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5: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3: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5: 네. 네. 여기 한양대,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고 해요.
3: 아.
5: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3: 네.
5: 그래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는 거. 예. 하,
3: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5: 네, 네.
3: 아, 이때가 그러니까. 아 정말
5: 그때 약혼 사진이에요.
3: 약혼 사진이세요?
5: 예.
3: 아, 야 남편분.
5: 예.
3: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5: 즐겁죠. 네. 그 만약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들. 네.
3: 과거에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5: 예. 예. 예.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처져 있는 게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아. 이 앨범만 보면 추억이 떠나죠. 네.
2: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3: 깊이 쌓여있던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비싸서 못 샀던 그 시절 때 팔레트.
5: 네, 팔레트.
3: 아,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5: 맞아요.
3: 그래갖고 미술부 때. 야.
5: 이것도 있는 집애들이나 사지.
3: 맞아요.
5: 조그만 거예요, 또. 파레트가 조그만 것도 그, 있어요. 예. 좀, 이거는 좀 고급으로.
3: 고급 좋은 거고.
5: 미술용. 응?
3: 예. 그 플라스틱으로 내가 조그만 그런
5: 파레트. 전문용으로 이제 나오는 거, 이게.
3: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하세요?
5: 네, 네. 아... 이 앞에서 여기서
3: 예, 예, 예, 예.
5: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고 공 받는 거. 아...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저기서 던져 좀 내가 받는 거고.
3: 이때가 언제적이신 것 같아요?
5: 이게 나 50살 때.
3: 50살?
5: 예.
3: 50살 때요?
5: 50살 때.
3: 이야.
5: 예. 50살.
3: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5: 예.
3: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6: 기억나죠.
3: 네.
6: 엄청 예쁘고
3: 네네.
6: 말도 잘하시고
3: 네네.
6: 친절하시고
3: 네.
6: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3: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5: 네.
3: 이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네.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6: 네.
3: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6: 네. 예.
3: 여기 서서
6: 잘하시지.
3: 예. 하나 둘.
2: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Even a familiar path we walk every day can occasionally bring unexpected excitement.
7: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7: 예, 예.
3: 아, 제가
7: 아유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3: 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7: 아, 예,
3: 여기
7: 예.
3: 마산동 여기 축산시장에 오면은
7: 예, 예.
3: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7: 예, 예.
3: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7: 아유.
3: 최고령 통장님.
7: 아유, 예, 예.
3: 아, 맞으시죠?
7: 예, 예, 그렇습니다.
3: 네.
7: 예. 이곳이
3: 예, 예. 예,
7: 북문입니다.
3: 네, 아유, 북문.
7: 예, 원칙적으로 마당동이 북문과 남문 두 가지 I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3: 예, 예.
7: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가를 하나 뚫은 거예요.
3: 예.
7: 그래서 서마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예.
3: 통장님께서 예. 여기 마장동에 토박이시니까
7: 예, 예.
3: 여기 옛날에 이 마장동은 어땠나요?
7: 마장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당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3: 네.
7: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광주리하고 지금 마당동에 상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3: 아,
7: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생각나요. 주고 했었어요. 예.
3: 저 어릴 때
7: 예.
3: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7: 예, 예.
3: 뭐 중요한 날 때마다 고기를 싸갖고 있었어요.
7: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포장이 달려 있는. 그리고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언제든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2: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oo,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7: Majangdong 그 자체가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3: 네, 예, 예.
7: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던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당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당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당동은 파말마로 쓰기 위해서 마당동으로 왔죠.

0: 순말이.
1: 예, 예.
0: 제가 이제 마량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1: 예, 예.
0: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 저 마량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 공존했던 마량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2: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3: 총장님.
0: 예.
3: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0: 예.
3: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0: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1960년도에
3: 예.
0: 삼은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3: 예.
0: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3: 이야.
0: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예. 끝에 있는 십자가 마크도 적십자 마크도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3: 이야.
0: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적십자사가 네. 찾아가는 곳이죠.
3: 네.
2: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3: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0: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3: 네.
0: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3: 아 그래요?
0: 단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한 것 뿐이죠.
3: 아 진짜요?
0: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3: 예예 예, 예. 그렇죠. 와. 아 옛날 생각 납니다. 진짜.
0: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3: 그래서
0: 보시면.
3: 그 계단 올라오면은 예.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0: 예, 예.
3: 극장 표 예매한 표.
0: 예.
3: 예, 그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0: 아,
3: 여기 서 계시고 네, 항상 네. 표 확인한다고.
2: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3: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0: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해내는 것이니까. 상징적인 네.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의미가 있습니다.
2: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3: 이제는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2: It's been sai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3: 아, 학교도 있고.
2: 'Sometimes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3: 야, 춤추는 가위. 여기 또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아 그런 미용실이 있네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면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보면은.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 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2: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3: 아, 저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제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4: 여기서는 8년 됐고요.
3: 네.
4: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용.
3: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4: 네, 네.
3: 그래서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신 거예요?
4: 아, 60년 조금 넘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하게
3: 된. 60년이요?
4: 제가 한 33년? 네.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3: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왜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실 하시게 된 게.
4: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네.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 야.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대니.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네. 하게 됐어요.
3: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4: 네네네. 네.
3: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4: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네.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2: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3: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4: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누가 찍으셨나 봐요.
3: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4: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3: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4: 네. 저도 처음 봤어요.
3: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4: 네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3: 네.
2: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3: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상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4: 맞아.
3: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4: 그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네.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네.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3: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네.
4: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속도 많이 새기고 미용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때 엄마 속 많이 새긴 거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엄마의 사랑하는 손녀 가인이도 잘 키우고 있어. 더 열심히 엄마같이 미용을 사랑하는 딸이 될게. 고마워. 사랑해.
2: I hope this spac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eir bond remains for a long time. The joy of discovering something new within familiarity. Today, I'm reminiscing about the hidden landscapes of Seongdong-gu in Seoul.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let's take a moment to recall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3: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새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네네. 오늘 그 성동구 이 마을 여행하는데 같이 네네. 동행자분을 한번 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신가요?
1: 네, 배경하러 갑니다.
3: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예, 앉으세요.
1: 네,
3: 예.
1: 좋습니다.
3: 아,
1: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 백영화 대표.

0: 네, 오늘 이제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1: 네.
0: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0: 이야.
1: 네, 요 꼬마가 저기. 제가 아, 너무, 3학년 때.
0: 너무 귀여워.
1: 그리고 저희는 달동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에 깎고 단칸방 하나씩 지어가지고.
0: 아 이거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1: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0: 마치 사진 이렇게 찍고.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1: 맞아요. 야. 네,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0: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1: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잖아요.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0: 야.
1: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를 좀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송동구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
0: 네네네. 와.
2: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for Miss Pae Kyung-hwa, the greatest strength in navigating the world today comes from those memories and the people from that
0: time.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동네에서 놀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1: 재밌죠. 네. 제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0: 아 저도 말썽꾸러기.
1: 아, 그랬어요?
0: 아,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네네. 너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니까.
1: 네.
0: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동구의 마을 여행을 떠날 다음 장소 의미 있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1: 있어요.
0: 네.
1: 네. 어떤 곳이냐면 저희가 이제 책가 논의는 동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0: 네.
1: 이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 그 책방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0: 네네.
1: 혹시 서울 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0: 들어봤죠.
1: 그쵸.
0: 네네네.
1: 그 서울 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0: 공식책방.
1: 예. 네.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산업이고 잊혀진.
0: 그렇죠. 그쵸?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갖고.
1: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LP판 좋아하세요?
0: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0: 대표님.
1: 네네.
0: 빨리 가보시죠.
1: 가볼까요?
0: 네. 네.
1: 같이 네. 가볼까요?
0: 네.
1: 네, 좋습니다.
2: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 i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0: 대표님.
1: 네.
0: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1: 네.
0: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1: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보물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0: 아.
1: 우리 후대 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0: 네.
1: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0: 네. 네.
2: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0: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3: 야, 딱 봐도 제 모습이 사장님 같아.
2: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0: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아니, 예, 안녕하세요.
2: 예, 예, 저기도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를 왔는데요.
0: 아, 예.
2: 여기 이 헌책반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0: 네, 맞습니다.
2: 아,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0: 네, 그럴까요?
2: 예.
3: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2: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접 공신의 책방 아니면
4: 맞아요. 예.
2: 찾기 여기 어려운데 여기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 많죠. 외국 손님도 많고.
2: 예.
1: 다른 데서 못 찾는 거를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고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이제 아주 저도 저 굉장히
4: 깊고. 손님한테도 봄을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봄을 찾기. 그렇죠.
2: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1: 예.
2: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1: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사형산업인데
2: 예.
1: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무슨 예.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가 책방을 들르는 게 아니고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2: 네.
1: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계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나면서 아, 그래도 책방은 일생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3: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0: 둘, 셋.
1: 라이츠.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포지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 와이엇 씨.
0: 네.
1: 이곳이 어디죠?
0: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0: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0: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0: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0: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0: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0: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0: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 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K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같이
0: 쓴다고요?
1: 아, 같이 쓴다.
0: 같이 쓰자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잠깐만.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을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 약하세요?
1: 지금 가슴 바로 지금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완전히...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듣기 마스까?
0: 듣기 마스까?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3: 오스스메.
0: 있나봐.
1: 있나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2: 보쿠노.
0: 하이.
2: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2: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3: 일본. 뭐 K뷰티 닦아.
1: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0: 어디
1: 가는 길이세요?
4: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4: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네.
4: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닐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4: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4: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이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4: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싼 것만. 케이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지.
0: 와 이거다. 닥터지.
1: 닥터지와
0: 독도 토너.
1: 라운드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4: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4: 평소에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정말 편하게, 값이 싸다,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4: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4: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4: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TX를 자주 가시나요?
4: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1: 내가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가능하세요?
1: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5: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0: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0: Yeah. Yeah.
1: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t face mask. It's moisturized.
0: It's so long in the airplane.
5: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5: I have it, yeah.
1: 마스크 팩.
0: 마스크 팩을 이제.
5: Collagen jelly. Jelly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오!
0: 오!
1: 완전 K뷰티. 완전.
0: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0: 꽁꽁.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0: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6: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6: 구미.
1: 구미.
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6: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기 힘드시죠?
6: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6: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6: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6: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6: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6: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6: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6: 네.
0: 이쁘다.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6: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다니는 거 네. 친구들하고?
6: 네.
1: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6: 사진이죠.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6: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6: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1: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길.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6: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6: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6: 쿠션. 쿠션. 들어갈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6: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죠?
0: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0: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사진 스팟.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0: 남는 거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0: 사진, let's go.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을 비추는 마린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막아졌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거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바보 얘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오 여, 어, 들어가.
0: 야 안에가 근데.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정말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3: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0: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1: 그렇죠.
0: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1: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2: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그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0: 오!
1: 오!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 네.
0: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네.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성분과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아, 그리고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 되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0: 예.
1: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1: 맞아요.
0: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

0: 이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거 같아.
1: 광채가 오이. 근데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쓰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네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꼭 네.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쵸, 그쵸. 오, 뭐야?
1: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 두 겹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0: 네. 오, 탄력 있어요.
1: 눈이 커진다.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뭐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보통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제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에센스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에센스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죠.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나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오. 오.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직 남았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꾸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버려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쵸. 아, 에센스가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쵸.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쵸.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1: 네.
0: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1: 네.
0: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 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죠?
0: 정체가 뭘까?
1: 짜라란.
0: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그러니까
1: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0: 오. 상담?
1: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a bank worker Hong Dan-bi, a young researcher.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미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Wow. Oh, this is a beat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Perfect.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1: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2: 야,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습니다.
1: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2: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보겠습니다. There's so much to say, I
1: know.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I shouldn't stay, I know. But I'm in love with the pressure.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2: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문구점도. 같이 하시는 운영하신 것 같아요.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아.
1: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2: 안녕하세요.
1: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2: 동네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와.
3: 안녕하세요.
2: 와. 이렇게 방처럼 돼 있네. 야.
1: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3: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2: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네.
3: 네. 여기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 그래요.
2: 아.
3: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2: 네.
3: 그리고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고.
2: 예.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3: 네, 네.
2: 야, 이때가 그러니까, 아, 정말.
3: 그때 약혼 사진이에요.
2: 약혼 사진이세요?
3: 네.
2: 아, 야, 남편분.
3: 네.
2: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3: 즐겁죠.
2: 네.
3: 그 마냥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들.
2: 예. 네. 과거에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3: 예. 예. 아.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처져 있느니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2: 아.
3: 이 앨범만 보면 추억이 떠나죠. 네.
1: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2: 깊이 쌓여 있던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네, 비싸서 못 샀던 그 시절 때 파레트.
3: 네, 파레트.
2: 아, 네.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네.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3: 맞아요.
2: 그래서 미술부 때. 야.
3: 이것도 있는 집 애들이나 사지.
2: 맞아요.
3: 조그만 거예요, 또. 네. 파레트가 조그만 네, 것도 그, 있어요. 예. 좀 이거는 좀 고급으로
2: 고급 좋은 거고
3: 미술용. 응?
2: 예. 그 플라스틱으로 내가 조그만 그런 예, 파레트
3: 전문용으로 예. 이제 나오는 거 이게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예.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하세요?
3: 네, 네. 아. 이 앞에서 여기서
2: 예, 예, 예, 예.
3: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고 공 받는 거,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저기서 선조 좀 내가 받는 거고.
2: 이때가 언제적이신 것 같아요?
3: 이게 나 50살쯤.
2: 50살?
3: 예.
2: 50살 때요?
3: 50살 때.
2: 이야.
3: 예. 50살.
2: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3: 예.
2: 이야.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4: 기억나죠?
2: 네.
4: 엄청 예쁘고
2: 네네.
4: 말도 잘하시고
2: 네네.
4: 친절하시고
2: 네.
4: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2: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3: 네.
2: 이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3: 네.
2: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4: 응.
2: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4: 응. 예, 예.
2: 여기 서서
4: 잘하시지.
2: 예. 하나 둘.
1: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Even a familiar path we walk every day can occasionally bring unexpected excitement.
5: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예, 예.
2: 아, 제가
5: 아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2: 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5: 아, 예,
2: 여기
5: 예.
2: 마산동 여기 축산시장에 오면은
5: 예, 예.
2: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5: 예, 예.
2: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5: 아이고.
2: 최고령 통장님.
5: 예, 예.
2: 맞으시죠?
5: 예, 예, 그렇습니다.
2: 네.
5: 예. 이곳이
2: 예, 예, 예.
5: 북문입니다.
2: 네, 아유 북문.
5: 원칙적으로 마당동이 북문과 남문 두 가지 I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2: 네.
5: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다리를 하나 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섬화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2: 총장님께서 네. 여기 마장동에 토박이시니까
5: 예, 예.
2: 여기 옛날에 이 마장동은 어땠나요?
5: 마장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당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2: 네.
5: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광주리하고 지금 마당동에 상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2: 아~
5: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생각나요. 주고 했었어요. 예.
2: 저 어릴 때
5: 예.
2: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5: 예, 예.
2: 뭐 중요한 날 때마다 고기를 싸갖고 있어요.
5: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포장이 달려 있는지. 예. 그리고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완전히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1: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oo,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5: 마장동 그 자체가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2: 네, 예, 예.
5: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던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당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당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당동은 파발마로 쓰기 위해서 성수동 이제 마당동으로 왔죠. 순말이. 예, 예. 제가 이제 마당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예, 예.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 저 마당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 공존했던 마당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1: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2: 총장님,
5: 예.
2: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예.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5: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1960년도에
2: 예. 예,
5: 삼은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예.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2: 야
5: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예. 끝에 있는 십자 마크도 그 적십자 마크도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2: 야
5: 이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적십자사가 네. 찾아가는 곳이죠. 네.
1: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2: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5: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네.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5: 단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한 거 보이죠.
2: 아 진짜요?
5: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2: 예예 그렇죠. 예, 예. 와. 아 옛날 생각 납니다. 진짜.
5: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2: 그래서
5: 보시면.
2: 그 계단 올라오면은 예.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5: 예, 예.
2: 극장 표 예매한 표. 예. 예, 그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5: 아,
2: 여기 서 계시고 항상 예, 예. 표 확인한다고.
1: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2: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5: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해내는 것이니까. 상징적인 네.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의미가 있습니다.
1: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2: 야, 이제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1: It's been sai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2: 아, 학교도 있고.
1: 'Sometimes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2: 야, 춤추는 가위. 여기 또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아 그런 미용실이 있네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면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보면은.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 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2: 아, 저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제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6: 여기서는 8년 됐고요.
2: 네네.
6: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용.
2: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6: 네, 네.
2: 그래서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신 거예요?
6: 아, 60년 조금 넘는 거죠. 엄마하고 같이 하게
2: 된. 60년이요?
6: 제가 한 33년? 네.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2: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왜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 일 하시게 된 게.
6: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네.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 야.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대니.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네. 하게 됐어요.
2: 자연스럽게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6: 네네네. 네.
2: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6: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네.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네.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1: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2: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6: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아.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네. 누가 찍으셨나 봐요.
2: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6: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2: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6: 네. 저도 처음 봤어요.
2: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6: 네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2: 네.
1: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2: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던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상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6: 맞아.
2: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6: 그 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네.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네.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2: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네.
6: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속도 많이 새기고 미용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때 엄마 속 많이 새긴 거 미안해. 근데 지금

0: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1: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하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제가 오늘 그 성동구 이 마을 여행하는데 같이 동행자분을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십니까?
2: 네, 배경하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1: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예, 안 떠세요.
2: 네, 좋습니다. 아,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 백영화 대표님.
2: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이제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2: 네.
1: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1: 이야.
2: 네, 이 꼬마가 저기. 제가 너무, 3학년 때.
1: 너무 귀여워.
2: 그리고 저희는 달동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에 깎고 단칸방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지고.
1: 아, 이거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2: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1: 마치 이렇게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2: 맞아요. 야. 네,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1: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2: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잖아요. 네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1: 야.
2: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를 좀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성동구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 분들이.
1: 네네네. 와.
0: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for Miss 백영화, the greatest strength in navigating the world today comes from those memories and the people from that time.
1: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동네에서 놀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2: 재밌죠. 네. 제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1: 아, 저도 말썽꾸러기.
2: 아, 그랬어요?
1: 아니,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너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니까
2: 네.
1: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동구의 마을 여행을 떠날 다음 장소 의미 있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2: 있어요.
1: 네.
2: 네. 어떤 곳이냐면 저희가 이제 책방 오니는 동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1: 네.
2: 이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 그 책방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1: 네네.
2: 혹시 서울 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죠.
2: 그쵸.
1: 네네네.
2: 그 서울 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1: 예.
2: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산업으로 잊혀진.
1: 그렇죠. 그렇죠.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갔고.
2: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2: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LP판 좋아하세요?
1: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저도.
2: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1: 대표님.
2: 네네.
1: 빨리 가보시죠.
2: 가볼까요?
1: 네. 네.
2: 같이 네. 가볼까요?
1: 네.
2: 네, 좋습니다.
0: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 i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1: 대표님.
2: 네.
1: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2: 네.
1: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2: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보물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 네.
2: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1: 아.
2: 우리 후대 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1: 네.
2: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1: 네.
0: 네.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1: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0: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1: 야, 딱 봐도 뒷모습이 사장님 같아.
2: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3: 안녕하세요, 선생님.
4: 아,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저기 그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요.
4: 아, 예.
3: 여기 이 헌책반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4: 네, 맞습니다.
3: 아, 예, 반갑습니다. 그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4: 네, 그럴까요?
3: 예.
2: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0: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접 공신의 책방 아니면
5: 맞아요. 예,
0: 찾기 어려운데 여기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6: 많죠. 외국 손님도 많고.
0: 예.
6: 다른 데서 못 찾는 거를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이때 아주 저도 굉장히 기쁘고.
5: 손님한테도 봄을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렇죠. 봄을 네. 찾기
0: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6: 예.
0: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6: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사양산업인데
0: 예.
6: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가 책방을 들르는 게 아니고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0: 예.
6: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고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 뭐 나면서 아, 그래도 책방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2: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펑크란 단어 자체가 버려진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유행했던 펑크록과 SF 사이버 펑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버려놓은 것들, 그리고 버려진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0: 뮤지컬 펑크의 배경은 영노화 기술과 초지능 AI, ASI가 현실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토 에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인간성을 지우고 효율이 극대화된 평화의 땅, 천국 에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임피루문은 버려진 복제인간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복제인간들이 폐기된 쓰레기 섬 임페르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페르노 거주클론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2: 임페르노 제4구역 생산공장.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2: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클론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임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론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된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요. 에덴 자격 시험이라고 거기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오류가 생기고 시험에 탈락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2: 에덴에서 여길?
1: 뭐?
2: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2: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1: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2: 진짜?
1: 뭐 한번 가볼래? 서부 폐공장 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3: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1: 공연 그게 뭔데? 너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3: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1: 그럼 넌 됐고.
4: 쫄지 마 줘. 아, 뭐야 이 새끼. 아,
2: 잭! 아, 로이네.
3: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2: 어? 저게 뭐야?
1: 몰라. 나도 처음 봐.
0: 에덴은 단어 그대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쓰레기섬 인페르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인간성, 가치, 혹은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버려진 쓰레기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이 개성이 사라진 시대로 지옥처럼 보이고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된 인페르노가 오히려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곳, 마지막 인간성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조금 부딪히면서 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2: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1: 너! 그리고 날 위해서.
5: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 쉬며 껍데기처럼 살아 있었지.

0: 예술가는 이 AI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말은 되게 작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달하려면 결국 외쳐야 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대 밴드의 개념을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1970년대 락밴드에 있더라고요. 락의 정신에 러브 앤 피스가 있잖아요. 개인이 소외된 시대에 이런 러브 앤 피스 정신이 이 낭만이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레오, 사는 게 많이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법을 알려줄까?
2: 알려줘.
1: 주문 같은 노래야. 누나가 알려준 낭만이 사라지기 전 종이.

0: 각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네 명이 뭉쳐서 밴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클론들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티펑크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 잊고 있었다.
2: 뭘?
1: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2: 이제 기억나?
1: 뭐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근래는 이제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정해진 정체성, 정해진 법칙, 정해진 교육,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연히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을 듣고 난 이 음악이란 것을 계속 듣고 싶다, 좋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에게 찾아온 내 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있고 뭔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0: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일단 이 작품은 설명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하는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감춰두었던 현실 삶에서 많이 감춰두잖아요. 이걸 깨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제작할 때 방향.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struck.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3: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3: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3: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3: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3: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3: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3: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네.
2: 삼봉낙.
3: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3: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봉낙이란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3: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3: 그렇죠, 낚시.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3: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2: 아 이건 진짜
3: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3: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3: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3: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3: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2: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3: 그렇죠.
4: 이게 무슨 소리야.
3: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3: 네. 네, 좋습니다.
2: 가보실까요?
3: 네.
1: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3: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2: 네.
3: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2: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3: 잘 보세요. 보여요.
2: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뭐 아,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2: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3: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2: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3: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2: 그러면
3: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보고
3: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2: 네 보입니다. 네,
3: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2: 네.
3: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2: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3: 어? 들어가봐.
4: 어림도
3: 원리는 알겠죠?
2: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3: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2: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싯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3: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2: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3: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4: 입만 벌리면?
2: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3: 근데 이거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2: 그러니까요.
3: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5: 앉으세요.
2: 오! 걸었어. 걸었어.
3: 잡혔어요.
2: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3: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2: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3: 오!
6: 장어다.
3: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오, 터는데요?
3: 오!
2: 제대로 터는데?
3: 오!
2: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3: 오!
2: 쏘가리. 쏘가리.
3: 대박.
2: 와, 쏘가리가 나오네.
3: 이거 뜰채 없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네.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셔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거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음악가이자 뉴미디어 아티스트 박승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AI 음악기술기업 뉴튠의 공동 창업자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경영 겸임교원을 재직 중입니다.

이제 완전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서 나도 한번 비틀즈 같은 밴드를 하고 싶다가 첫 번째 사실 시작이었었고 그 이후에 졸업하고 홍대 인디 밴드 활동 그리고 솔로 이제 인디 음악가로 활동을 좀 하다가 이 인디 음악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어떤 그때 또 메인스트림이었던 힙합보다 좀 상대적으로 적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오히려 이제 좀 돕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예술경영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막상 와서 저는 이제 뭐 기획일을 좀 매진하게 될 줄 알았는데 시작 자체가 저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강했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방황을 하다가 제가 3학년 때 그 학교에서 맥북으로 전자음악을 만드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처음 알게 되면서 그냥 기타로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이전의 어떤 방식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컴퓨터 기반의 음악 작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라디오 포닉스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전자음악 앨범 코스모스를 발매를 하고 처음 딱 정산서를 받고 나서 제가 음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1원밖에 이 곡당 1원밖에 책정이 안 된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식으로 그때는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보다는 음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향유하고 그리고 그 1원이라는 가치보다 좀 더 내가 높게 책정해서 이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다른 길을 모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아두이노 같은 그런 어떤 조그마한 소형 컴퓨터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초창기이긴 했지만 16년도에 구글에서 처음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사운드적인 표현을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1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AI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연구를 제 개인 연구이자 작품 활동의 주제로 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음악이라는 건 사실상 그 악보에 표기되는 음표가 컴퓨터로 이제 전달이 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숫자로 딱 명확하게 그 표기가 돼서 전달이 되는데 제가 이제 탐구하고 있었던 어떤 조금 더 실험적인 예술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됐었던 게 존 케이지의 4분 33초 같은 음악은 악보에 아무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예술 작품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4분 33초라는 악보를 기계한테 만약에 전달을 해서 학습을 시키려면은 도대체 얘한테 뭘 가르쳐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적인 접근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라 되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세상을 탐구하고 사유하는 어떤 그 방식 자체를 기계가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기계가 하나의 예술가라고 했을 때 얘가 세상을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쨌든 이 시각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풍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릴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구글에서 레이블 디텍션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었어요. 상용화 버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송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풍경 사진을 전송을 하면 여기 안에 뭐 얘는 산이고 얘는 뭐 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결과 값을 추론하는 그 API 모델 같은 거를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그러면은 그 이 기계가 어떤 사진이든 어떤 풍경을 보고 이것이 되게 어린 수준의 아이처럼 이건 산이야, 이거는 강이야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까지 모방이 됐다면 그러면 산의 소리 뭐 강의 소리, 뭐 숲의 소리 같은 거를 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은 얘가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에 관련된 소리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한번 연결을 시켜봤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되게 잘 매칭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우주랑 자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 상태가 막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이거를 플랫하게 하기 위한 걸 찾으면 늘 어떤 뭐 자연의 숲, 뭐 강, 바다, 뭐 우주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탐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쿠아포닉스라는 저희 첫 번째 작업이었는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의 워터폴, 낙수장이라는 건축물을 그냥 되게 좋아했었고 데미안 허스트의 이름을 항상 까먹는데 상어가 그 수조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만약에 그 이제 데미안 허스트의 수조 같은 게 이 워터폴 같은 건축물 위에 올라가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데 예쁘게 떨어지는데 그 예쁘게 떨어지는 물들이 그냥 물소리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랑 연결이 돼 가지고 음악을 자동으로 연주하는 어떤 커다란 건축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조그만한 그 아두이노 같은 보드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자연 혹은 뭐 물 그리고 음악 기계라는 주제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냥 뭐 뉴턴이라든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새의 움직임을 연구한 노트의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물고기가 그 물을 헤엄치는 그 구조랑 되게 유사한 지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치 우리가 공기 중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물을 뒤집어 놓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한 어떤 그 유형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표기를 보면서 그 우리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되게 작은 어떤 물 입자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물의 진동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에는 음악의 그 음의 진동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그 진동으로 그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 진동 에너지인가? 막 이런 생각을 엮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과 기계 그리고 우주, 자연 뭐 모든 것들을 그냥 어떤 항상 진동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도 너무 무궁무진하고 네 그래서 항상 그냥 그렇게 제 안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지금 게임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저도 막 이제 익혀 나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보통 음악 시퀀서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로직이나 에이블톤 라이브 같은 거를 썼을 때는 저는 그냥 제가 표현하는 어떤 음표라든지 아니면은 사운드의 질감 같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결국에는 그 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어떤 입체적인 시각물을 이제 역으로 그 송출을 계속 하면서 그런 쉐입을 만들어 나갔다면은 이제 그런 작업에 항상 익숙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언리얼 엔진을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했는데 내가 만든 음악을 그 나의 머릿속에서만 항상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뭐 색을 입히고 거기에 어떤 캐릭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걸 했다면 여기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부여하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상상했었던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나 영상물이나 어떤 스토리나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요 안에서 그냥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 연구를 또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음악에서의 수많은 예를 들면 파라미터라고 해서 음의 잔향감을 얼마나 더 짧게 하느냐 뭐 공간감 아니면은 뭐 음색 같은 거를 조절을 하는 것만 저는 신경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런 음색이나 공간감이나 잔향감 뭐 이런 어떤 음악 음향적인 요소를 시각적인 요소랑도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표현법에 있어서 무한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의 이야기는
개인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 다르게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구현하기에 최적의 엔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을 이제 연구 차원으로랑 작업 차원으로 들어가 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뭐 AR, VR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툴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파라미터의 무한대의 그 값들을 사람의 마음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되게 세밀하게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외분형 미디어 활용 두 개의 수업인데 외분형은 이제 조금 더 웹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측면 아티스트적 관점으로 개입이 돼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스타트업 비즈니스 쪽에 제 경험을 녹여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방식을 좀 알려드리는 사이드 미디어 활용 수업은 그에 반해 조금 더 이제 창작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뭐 AI 도구도 써보고 모두 써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창작물도 나옵니다. 그런데 뭐 만약에 비즈니스로 원한다면 이런 방식도 있어요 하면서 약간 좀 스위칭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비즈니스, 이쪽은 그 좀 더 창작. 매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제가 현업에 있다 보니까 맨날 무슨 폭탄 떨어지듯이 그 새로운 기술들이 쿵쿵 막 나오는데 이게 학교 안에 있는 분들은 소식이 조금 느리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대한 좀 빨리 학교 안으로도 그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사례 공유 그리고 기획 능력 함양 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고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 그 코스모스라는 앨범 만들었을 때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그 우주를 점선면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나가고 싶다의 점 1차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를 완성시켜서 얘를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되게 멋있는 3D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이자 음반, 우주 3부작, 그리고 자연 에 대한 이야기 한 3부작 뭐 이런 식으로 몇 개 이제 이야기를 좀 완성시키는 거 그거를 좀 해보고 싶고 인류 사회의 어떤 음악과 사운드의 창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런 시스템 하나 던졌는데 꽤 유용해 라고 할 만한 그냥 시스템 하나 만들어 놓고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이엇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요.
1: 네네.
0: 좀 뭔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K-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아,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아니,
0: 같이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뭘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요.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자신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2: Let's go.
1: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을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으세요?
1: 지금 가슴 바로 지금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완전히...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3: 일본 사람입니다.
1: 하지마시대.
0: 하지마시대.
1: 인터뷰 듣기 마시까?
0: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4: 오스스메.
0: 있나봐.
1: 있나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스미마세. 하이.
3: 보쿠노.
0: 하이.
3: My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3: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4: 일본. 케이비티 닭발.
1: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다닐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0: 어디
1: 가는 길이세요?
5: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5: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5: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닐 일이 많으면은 짐을 또 싸야 되잖아요.
5: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5: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5: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다 싼 것만. 다 K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닥터지.
0: 와 이거다. 닥터지.
1: 닥터지와
0: 톡톡 토너.
1: 라운드랩.

0: 어,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사실.
1: 아,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2: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아,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2: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1: 평소에 네. 달팽이 크림을 되게 아~ 열심히 바르거든요.
2: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가볍게 어...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1: 그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2: 편있어. 어...
1: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2: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1: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오~
2: TX를 자주 가시나요?
1: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아~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아~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2: 아, 진짜요?
0: 부럽다. 저희 남았거든요. 내가
3: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4: 안녕하세요.
3: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4: 가능하세요?
3: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4: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4: Los Angeles. Mm-hmm. For how long?
5: Oh,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4: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right?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4: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you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4: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4: Oh,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4: Oh, okay.
5: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2: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거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2: Yeah. Yeah. 네.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s to moisturize.
4: So long in the airplane.
5: On the flight.
4: Yeah, on the flight.
5: Yeah.
2: 마스크팩.
4: 마스크팩을 이제.
5: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2: 오.
4: 오.
2: 완전 K
0: 부치. 오케이 가보자고 이제.
2: 저희 지금 폭주 기관차거든요.
4: 고고.
2: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4: 고고.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가나요?
2: 혹시 지금 어디 가시 여행 가시는
7: 그 집 본가 가는
2: 본가. 본가가 어디 있어요?
7: 구미.
2: 구미.
0: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7: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어머, 혼자 지내는 거 힘드시죠?
7: 네.
0: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7: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0: 네이밍 쿠션?
7: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0: 네.
7: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0: 어? 지금 챙겨놓은 거면?
7: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0: 아 네.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7: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0: 네.
7: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2: 지속력이 강하다.
7: 네.
2: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7: 아니요 이거 세트로.
2: 아 세트.
7: 네.
0: 이쁘다. 괜찮은데?
2: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0: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7: 네 여행 좋아해요.
0: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7: 네.
2: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7: 사진이.
2: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7: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0: 네.
7: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2: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0: 그래.
2: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7: 뷰티 꿀템 좀 하이라이터.
2: 하이라이터.
7: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7: 쿠션. 쿠션. 것 같아요.
2: 쿠션 가져가시면 됩니다.
7: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2: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3: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4: 네.
3: 그쵸?
4: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3: 맞아요. 또 이제
4: 뭔 스팟이?
3: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4: 아, 사진 스팟.
3: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4: 남는 건 바로.
3: 그쵸?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4: 사진 렛츠고!
3: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저희가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을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주는 거다.
2: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수 서울을 비추는 마린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보기 받아줬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2: 바보 얘 엔터가.
1: 자 여기. 오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1: 여기.
0: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네. 뭔데요? 약간 윤슬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
0: 그렇거든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3: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네.
0: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오!
1: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오!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물렁물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되어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랑 딱 이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라!
0: 이 제품.
1: 네.
0: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원래 위에 거 살짝
1: 발라야 되는데.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경오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그거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에 네.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0: 그쵸,
1: 되잖아요.
0: 그렇죠. 오, 뭐야?
1: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저희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0: 네, 네.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보통 이거
1: 뭐야?
0: 이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이거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도나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 이게 나왔어? 아니, 남았네.
0: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이걸 해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치얼스.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지요.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 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 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쵸.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0: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쵸.
0: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네.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아.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갈 때도 있잖아.
0: 맞아요.
1: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0: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1: 그렇죠.
0: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1: 뷰티북.
0: 네, 뷰티북.
1: 유행이잖아요, 이거.
0: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0: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1: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0: 그치?
1: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0: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1: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0: 네.
1: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0: 잘 만들었네.
1: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쿠션.
0: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1: 오.
0: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1: 아.
0: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ke in water.
1: 오.
0: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1: 오. 상담?
0: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1: 오.
0: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which can be expanded from a passive product to an active system equipped with AI, is expected to be put to use even at industrial sites beyond healthcare and caregiving.
1: 저희가 개발 중인 탄성 슈트는 고령자의 일상 활동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활 치료라든가 노동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 시험을 거쳐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 We all know that exercise is good for health. But few of us can explain what exactly it does for the body. To explain the systemic effects of exercise, scientists have actively studied and discovered substances known as myokines since the 2000s. Myokines are protein signaling molecules secreted by muscles during exercise, acting like hormones that influence overall health. This discovery shows that muscles are not just organs for movement, but important endocrine organs. Active research is underway to discover new myokines and explain their functions. A research team led by Dr. Yang Yong-yeol at the Aging Convergence Research Center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has found a special protein called CLCF1, which underlies the effects of exercise. Secreted from muscles during physical activity, it helps strengthen muscles and bones, thus suppressing musculoskeletal aging.
2: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우리가 늙게 되면 운동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혹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런 마이오카인 분비가 노화되면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수행했고 그런 분석을 하던 와중에 마이오카인인 CLCF1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ers first divided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young and elderly, and had them exercise. They then analyzed changes in the blood levels of the CLCF1 protein. Surprisingly, the protein levels spiked in younger individuals after just one session of exercise, whereas older participants needed more than 12 weeks of consistent exercise for the levels to rise. The researchers then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ged mice. When CLCF1 was injected into aged mice, their muscle strength and bone density improved. But when the action of CLCF1 was inhibited, even exercise produced little effect. This experiment shows that this protein is essential to benefit from exercise fully. This study proves that in muscle cells, CLCF1 enhances the function of mitochondria, known as the cell's energy factories. In bone cells, it suppresses the formation of osteoclasts, which break down bone tissue, while promoting the differentiation of osteoblasts, which build bone. This is the first scientific evidence showing that proteins secreted within the body cause musculoskeletal aging and affect the effectiveness of exercise.
2: Okay. 저희가 찾은 CLCF1이 근육과 뼈에 효능이 있다라는 것을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확인을 했고 기전까지 밝혔는데요. 저희는 현재 CLCF1을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전을 바탕으로 동물 모델에서 어떤 단백질로 개발을 해야 효과가 더 있고 안정성도 더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제약회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로 개발을 더 앞장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Understanding and treating brain disorders such as dementia and Parkinson's disease are the greatest challenges in modern medicine. This is why active research is underway into electrophysiology, a technology that reads the communication between neurons through electrical signals. Probes are inserted directly into the brain to read signals, Sometimes electrical stimulation is used to treat diseases. But there is a major barrier. The body recognizes implanted electrodes as foreign objects and accumulates immune cells around them through foreign body reaction. After just 1 month, the signals get lost, making long-term treatment or research impossible. To overcome this, Drs. Hung Hae-jung's team at the Brain Convergence Research Department of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ogether with Professor Park Sung-jun's team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developed a groundbreaking coating technology. It extends the lifespan of brain implanted electrodes from just 1 month to more than three. First, they change the material of the electrodes. Instead of rigid silicon, they used flexible plastics to reduce damage to brain tissue and applied a 100 nanometer thick coating on the electrode surface to improve durability. These electrodes not only record neuronal activity in real time, but can also deliver medication. This enables control of specific neural systems or the induction of certain behaviors through optogenetic stimulation.
3: 이번 연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섬유형 신경 인터페이스에 성혜정 박사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초박막 코팅을 더해서 이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틴의 흡착을 억제하여 이제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해당 연구는 3개월 정도 이제 수명을 보이면서 기존 디바이스 대비 좀 우월한 장기간 사용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innovation lies in the 100 nanometer thick polymer coating. The research team developed a groundbreaking deposition process that uses gas and light instead of liquid. The equipment itself already existed, but its application to brain neural electrode coatings and the coating material itself were unprecedented in the world. The coating swells slightly upon contact with cerebral spinal fluid, forming a barrier that prevents proteins or immune cells from sticking to the electrode. The results were a big success. The lifespan of electrodes was extended to more than 3 months. Animal experiments showed that the new electrodes reduced inflammatory responses by more than 60% compared to conventional electrodes and increased neural survival rates by 85%. Moreover, the signal-to-noise ratio, which indicates the clarity of brain signals, improved over time. This shows that long-term, stable, and reliable measurement of neural signals is possible. And the technology can be used in brain disease research and the development of brain signal technologies.
4: 뭐 유연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뇌를 측정하고 몸을 보조하는 연구가 굉장히 오래 이루어져 왔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이런 것을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이 이 소자들을 몸 안에 넣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반응들 때문이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코팅이 이런 소자의 생체 친화성을 좀 더 강화시키고 더 환자들이 오랜 기간 몸 안에서 써도 안정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뇌 질환을 치료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The research team attached a crown-shaped device onto the heads of lab mice to analyze their behavioral responses and brain signals to specific stimuli. A neural interface made with the soft material is implanted into the mouse brain to read and regulate signals from the neural system.
5: 이 쥐는 BCI 연구를 목적으로 한 쥐로 이제 머리에 전극을 삽입하는 형태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특정 자극을 주거나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컴퓨터로 읽고 기록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0: When a specific brain area is stimulated using light, behavioral changes occur.
3: 뇌신경 질환의 치료도 그렇고 속칭 이제 뇌기계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과 이런 편의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 아직까지 발전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이제 서울대학 키스트의 공동 연구가 그 난제 중에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몸 안에 넣어도 평생 안전하게 그리고 어쩌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디바이스 그런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또 뭐 그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Nowadays, customers are often greeted by a cold screen when ordering food. Some people can figure it out in a minute, but for others, it can be quite challenging.
6: 하나 눌러보세요, 안 꺼요. 그럼 저 밑에 하나.
0: To the elderly, the convenience of digital society means exclusion.
6: 여기 X를 찍으시라고. 예.
0: This is the Digital Learning Center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7: 카페에 가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가보세요.
0: It's a free educational program provided nationwide to digitally vulnerable groups, such as seniors, so that they can learn and experience digital skills from smartphones and kiosks to AI applications.
7: 정말 다양한 강의하고 있고요. 우리가 무인의 시대가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8: 일단은 패드를 한번 켜보실까요? 예.
0: At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eviously digitally marginalized seniors become the protagonists of the new era.
8: 그러면은 화면이 올라가요.
9: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든 생활권 내에서 무료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서 국민 누구나 전국에 있는 69개 거점 센터와 교육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는 형태의 4천여 개 파견 교육장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NIA 디지털 포용 본부는 배움터를 통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령층을 포함하여 430만 명 이상에게 디지털 활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 하단에 이렇게 장바구니 이렇게 담잖아요, 쇼핑할 때?
0: It's okay to fail and perfectly fine to start over as many times as needed. With the instructor's help, they get acquainted with words like shopping cart and checkout, which were once unfamiliar to them.
8: 치즈 스틱을 먹어야겠다. 롱 치즈 스틱을.
10: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세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반복적으로 천천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교육 목표 핵심은요, 바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0: Personally selecting items from the menu and completing a payment is a truly fulfilling experience to these seniors.
11: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0: They've regained confidence in being able to keep pace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10: 확인하시고, 네.
0: In addition to digital education,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independence, and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From a passive life of waiting for help to an active life where seniors can make choices for themselves, the greatest benefit of the digital learning centers is the confident exercise of one's rights.
12: 와주셔서 맛있게 드세요.
13: 일단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잊어먹고 또 사람들이 막 기다리거나 시간

0: opportunity to learn could turn the gap in AI skills. The government is establishing 32 new AI digital learning centers nationwide so that all citizens can learn to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serve as reliable hubs where every citizen, including digitally vulnerable groups, can learn the language of the new era and enjoy the benefits of technology.
1: 우선 교육 대상이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나 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과 같은 일반 교육민까지도 교육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육의 내용도 기존의 AI 사용법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AI 중요성, AI 윤리, AI의 비판적 활용 등 AI를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0: Science and technolog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the lives of seniors from passive care to an active, healthy lifespan. When technology serves humanity and learning enriches life, old age is no longer the end, but a new beginning. In the era of the aging society, science and technology will continue to turn crisis into an opportunity.

0: 저희가 지금 망옥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망옥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거예요?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망옥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기 그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1: 그럼 저희 앞으로 네. 가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0: 아, 저게 조형물인가요?
1: 네.
0: 가보시죠.
1: 네.

0: 교수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근데, 문장이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그렇죠.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네.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혔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요.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0: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1: 반짝반짝
0: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1: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0: 아, 그래요?
1: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0: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빗 같기도 하고, 네.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1: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0: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1: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0: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1: 들어보죠.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네네.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보리다. 현재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시.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가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1: 맞습니다.
0: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0: 아.
1: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이 요소들,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1: 진심입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어느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불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러 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에 음차로 음만 이렇게 옮겨놨지 실제로 뜻을 전해주지 않고 완전히 편안한 한국어로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연려춘향 수절과 번역할 때는 지금처럼 네이버에 한자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5편을 도서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자를 막 찾아야 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던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자서전인 수인은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스르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고 또 한 지식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작품입니다.
du fond de l'obscurité, une voix m'appelait. Deux petites lueurs d'un bleu étincelant luisaient tout là-bas. J'ai aussitôt reconnu les yeux de Chesson. Mon chien était déjà revenu dans mes rêves, mai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il m'interpellait aussi directement. Une traînée de lueur blanche pareille à un rayon de lune glissait jusqu'à mes pieds, trouant l'obscurité absolue. Au milieu de ce chemin lumineux, mon chien d'un blanc immaculé m'attendait en remuant la queue. « Arrête-toi, ne t'en va pas. Viens, quelqu'un t'attend. »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불화에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겨울방학대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또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그 외에도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펑크란 단어 자체가 버려진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 유행했던 펑크록과 SF 사이버 펑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버려놓은 것들, 그리고 버려진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0: 뮤지컬 펑크의 배경은 영노와 기술과 초지능 AI, ASI가 현실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토 에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인간성을 지우고 효율이 극대화된 평화의 땅 천국 에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임페리움은 버려진 복제인간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복제인간들이 폐기된 쓰레기 섬 임페르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페르노 버주클론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2: 임페르노 제4구역 생산공장.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2: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클론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임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론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된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요. 에덴 자격 시험이라고 거기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오류가 생기고 시험에 탈락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2: 에덴에서 여길?
1: 뭐?
2: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2: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1: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2: 진짜?
1: 뭐 한번 가볼래? 서부 폐공장 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3: 공연 준비 중이야. 이 선 넘어오지 마.
1: 공연 그게 뭔데? 너희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3: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1: 그럼 넌 됐고. 쫄지 마 좀. 야, 아, 뭐야 이 새끼. 아,
2: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3: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2: 쟤,
1: 어?
2: 저게 뭐야?
1: 몰라, 나도 처음 봐.
4: 에덴은 단어 그대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세계선 인페르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인간성, 가치,

0: 도시 혹은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버려진 쓰레기 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이 개성이 사라진 시대로 지옥처럼 보이고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인피노너가 오히려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곳, 마지막 인간성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조금 부딪히면서 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2: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1: 너! 그리고 날 위해서.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쉬며 껍데기처럼 살아있어.

0: 예술가는 이 AI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말은 되게 작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달하려면 결국 외쳐야 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대의 밴드의 개념을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1970년대 락밴드에 있더라고요. 락의 정신에 러브 앤 피스가 있잖아요. 개인이 소외된 시대에 이런 러브 앤 피스 정신이 이 낭만이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레오, 사는 게 많이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법을 알려줄까?
2: 알려줘.
1: 주문 같은 노래야. 누나가 알려준 낭만이 사라지기 전 존재.

0: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 네 명이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클론들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티펑크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 잊고 있었다.
2: 뭘?
1: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2: 이제 기억나?
1: 뭐?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근래는 이제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정해진 정체성, 정해진 법칙, 정해진 교육,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연히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을 듣고 난 이 음악이라는 것을 계속 듣고 싶다, 좋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에게 찾아온 내 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있고 뭔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준비됐어?

일단 이 작품은 설명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하는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감춰두었던 현실 삶에서 많이 감춰두잖아요. 이걸 깨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제작할 때 방향이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0: self-destruct.
1: 아, 어렵네.
2: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3: 선생님.
4: 네.
3: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4: 아, 치열했죠.
3: 얼마나 좋아요.
4: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3: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4: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3: 전통 낚싯바늘.
4: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3: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4: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3: 이게 바늘이에요?
4: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3: 네. 삼봉낙.
4: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3: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4: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3: 오봉낙이란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4: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예요.
3: 홀치기 낚시하는
4: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2: 이건 뭘까요?
3: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4: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3: 아 이건 진짜
4: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3: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4: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3: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4: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3: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4: 그렇죠.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3: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4: 그렇죠.
5: 이게 무슨 소리야.
4: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4: 네. 네, 좋습니다.
3: 가보실까요?
4: 네.
2: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4: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3: 네.
4: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3: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4: 잘 보세요. 보여요.
3: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쳐야 뭘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4: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3: 네.
4: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3: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네, 거예요?
4: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3: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4: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

0: 담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1: 그러면
0: 이렇게 보이잖아요.
1: 이런 식으로 보고.
0: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1: 네, 보입니다.
0: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네.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1: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0: 지나가다.
2: 어림도
0: 원리는 알겠죠?
1: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0: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1: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네.
0: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1: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0: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2: 입만 벌리면?
1: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근데 이거 네.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3: 앉으세요.
1: 오! 걸었어. 걸었어.
0: 잡혔어요.
1: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0: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1: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 봐. 걸었어, 걸었어.
0: 오! 오
4: 장어다.
0: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아, 오, 터는데요?
0: 오!
1: 제대로 터는데?
0: 오!
1: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0: 오!
1: 쏘가리. 쏘가리.
0: 대박.
1: 와, 쏘가리가 나오네.
0: 이거 뜰채 없죠?
1: 잠깐만요, 잠깐만요. 응. 아니, 들어 올릴게요. 응.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0: 응.
1: 이제 끈으로 네 고고 주시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2: 장난 아니야.
0: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0: A man looking for romantic adventures.
1: 안녕하세요. 갈도 가죠?
0: His destination is Galdo, a wild island that had been forgotten for decades. The sea waves welcome the traveler.
1: 아, 네, 원래 제가 부대를 해병대 수색 때 나와서 바다는 익숙한 편이고.
0: So Jung-han is a former Marine. He always wanted to visit a remote island to explore wilderness. But
1: 생각보다 파도가 세서 물이 많이 드네요.
0: Life on a remote island is much tougher than you may think.
2: 진짜
3: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0: His unpredictable trip to Galdo Island begins now. Galdo, a remote island located about 20 minutes by boat from Injado Island in Shinan.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it was uninhabited. But 8 years ago, one resident moved here. Why did Jung-han choose Galdo instead of a more civilized island?
1: 그런데 오면은 아무래도 좀 고기도 못 구워 먹고 자연 보면서 힐링하고 싶어요.
0: He wants to get in close touch with nature rather than people.
1: 이쁘긴 한데 생각보다 좀 거치네요, 섬이.
4: 눈길 잘 찾아왔네. 집 보이네요.
1: 계세요?
5: 어디서 오세요?
1: 여기가 섬의 유일한 집 하나인가 봐요.
5: 예, 예, 예, 예. 예.
1: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5: 그 풀 좀 많이 잠깐 좀 몇 개만 좀 뽑아주세요.
0: Kwon Hwae-jo is the sole resident of Galdo Island.
1: 여기 그럼 살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6: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난 고향이다 보니까 혼자 육지에서 여러 가지로 뭐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살았으니까 이게 뭐 나이 먹고 여기서 사는 것이 적응이 돼서 좀 편안해요. 이런 데 오는 데 좋아하세요?
1: 항상 이런 좀 섬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6: 섬에
1: 대한 좀 고요한 곳에서 자연도 보고 네. 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6: 아 그러시구나.
0: A man who has created his own paradise on earth and another man who is fond of islands. What kind of life awaits them on the island?
1: 근데 저 오래된 집은 뭐고 이 집은 뭐예요?
6: 저 오래된 집은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지었는데 집이 한 150년? 150년 정도 됐어요.
0: Hwae-jo left the island, his hometown, at the age of 17 to make a living. The old house with traces of time is as cozy as a mother's embrace. Right next to it, he built a new home for himself.
7: 이걸로 해갖고 요즘 그
4: 부추요?
7: 부추.
4: 부추가 있었어요, 근데.
1: 아, 부추가 뭔지는 알죠? 근데 아까 부추는 못 봤는데?
4: 요거잖아요, 요거.
1: 요거요?

0: 걔네들 붙이잖아.
1: 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자르면 되는 건가?
2: Instead of using the scissors, he pulls the chives out by hand.
3: 아니, 아니 그러니까 뿌리까지 뿌리 밑에까지 잘라왔어.
4: 위에만 다 그렇지, 잘라야 되는구나.
3: 그 나머지 또 그 음식 자라가지고 또 뜯어 먹는 거예요.
1: 아니 저희가 먹는 부추를 생각하긴 했는데 직접 뽑아 보니까 또 뭔지 모르겠네요. 네.
2: The first meal on the island. What is he going to cook with chives? Isn't that instant noodles? He couldn't go to the seaside all day because of the strong wind today. So he takes out his emergency food supplies. Noodles with chives from the home garden. On an island, it's not bad at all. How does it taste?

0: 왜 그러세요?
1: 네? 직접 이렇게 뜯은 부추로 라면을 먹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신기한데요.
2: A combination of chives and instant noodles. Luckily, it's a success.
0: 본인이 생각했던 로망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2: You have to work hard to find food on an island. As soon as they finish their meal, the two men head to a nearby mountain to find ingredients for dinner. This may look like weed, but in fact, it's water parsley.
3: 논이었는데 미나리가 번성해가지고 물이 계속 흘러있어요, 물 위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나리가 엄청 자라요. 민나리하고 삼겹살하고 또 궁합이 맞다고 그렇게들 해서 먹던데요?
1: 고기 먹을 때 시켜서만 맡아봤지 이렇게 많은 민나리를 처음 맡아보는데 좋은 것 같아요.
3: 괜찮아요.
2: Fragrant naturally grown water parsley is for dinner today. All you have to do to trim it is just remove tough and dry leaves.
1: 근데 이건 뭐예요?
3: 이게 우물이에요. 옛날에 요 위에 한 가구가 살았는데 한 가구 살면서 이 물 드시고 장수해 가지고 얘를 11명 낳았어요.
2: It's like mineral water on this island.
1: 밤에 이런 데 오, 근데 이거 진짜 등목해도 시원하겠는데요?
3: 그 시원하다니까 물 자체가.
4: 아니, 물을 채워야 돼.
1: 와.
3: 앞에
1: 진짜 차갑게 하는데 아 이거 얼음물 같은데요?
3: 얼음물
5: 그렇죠요?
1: 네. 와
4: 물이 엄청 차갑다니까요.
1: 와 생각보다 엄청 차가워요. 와.
5: 너무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3: 아니 그럼 금방 감기 걸려.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 걸려.
0: 다른 사람 등목 시켜주니까 어떻습니까?
3: 아 좋네요. 아주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2: He enjoys his solitude on the serene island, but today he's having fun with his guests. They take freshly harvested water parsley and head to the stone wall behind the house. It's Huejo's favorite spot.
0: 여기가 이 집의 경치 맛집인가요?
3: 네.
2: What food wouldn't taste good in this beautiful setting? It's time to realize Chunghan's dream of having barbecue in a scenic natural environment. It was one of the goals of his trip to Kairo.
3: 오늘 날이 장난이라고 바닷고기는 지금 뭐 바람 불어서 안 되고 내일 먹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삼겹살에다가 미나리 부어서 오늘 먹어봐요.
2: Savory and greasy pork belly is a perfect match for fragrant and crunchy water parsley.
1: 이거 미나리가 진짜 맛있어.
3: 네. 이거 먹어본 사람들 나 맛이 나.

0: Nature never stays the same, and that's its charm. The beautiful sunset is the highlight of today's dinner.
1: 그냥 이 자연을 계속 즐길 수 있다는 거. 그 점이랑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0: Because of beautiful nature, life on an island can also be fun. Juhan learns to find satisfaction in what nature has to offer. The next morning.
2: Oh, 오늘 날씨가 좋네.
0: The two take a walk to the seaside. Unlike yesterday, when the waves were rough, the ocean is very calm today.
3: 선생님은 바다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4: 자연의 신비는 막을 수가 없다. 늘 그런 생각하면서 뭐 매일 나오는 거예요. 바다도 보고 저 섬들도 보고.
3: 이렇게 산책 매일 하세요?
4: 네, 산책은 뭐 바다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늘 매일 하다시피 해요. 혼자 있으니까.
0: Nature on an island is always new and exciting. It's time to catch some gifts from nature. Juhan has never tried fishing before. He hits a snag from the start.
5: 지렁이 처음 만져봐요.
6: 지렁이요?
5: 네, 지렁이 만질 일이 없어.
7: 던지면서 이 손을 놔야 돼.
6: 던지면서 손을 놔요? 네.
7: 해봐.
6: 던져요?
7: 네, 던져요.
6: 던지면서 손을 놓으라고?
7: 그렇지. 줄을 놔야지, 줄을.
0: He tosses the fishing line, but... 네,
7: 조금만 가만 봐.
8: 팽팽하게.
0: Looks like it's not going to be easy.
5: 않네요,
0: The ocean is very calm today.
7: 고기가 기대리 오네. 정말 다 기분 넣으면 막 나와야 되는데 무릎도 없고.
8: 좀 이럴 때 좀 섬 주인으로서 좀 머쓱하시겠어요.
7: 네. 난감하네.
6: 오, 그거 있다. 소라, 소라. 소라. 어, 피시.
0: There's no fish, but at least there are conches. Luckily, they are not going home empty-handed.
7: 됐다.
1: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확실히 보이는데요?
8: 찾는 재미가 좀 있어요?
1: 네,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0: Meanwhile, the island resident is feeling jittery. He is busy trying to come up with something.
7: Yeah. 원래 섬 생활이 이런 거예요. 어른 날은 그냥 그 대리 만족이라고 고동으로 이제 채우고 말해야지. 고동 먹고 땡.
0: The ocean is unpredictable. But to enjoy living on an island, you have to learn to accept it. Juhan gives it a try. He's eager to find out how it tastes.
9: 만족스러워요, 맛은?
5: 네, 너무 맛있는데요.
0: What is he going to cook with conches for the farewell dinner?
7: 미나리 무침에다가 넣어서 한번 반찬으로 한번 해서 먹어보죠.
5: 미나리 무침?
7: 네.
0: They say it takes good ingredients to make good food. Fresh conches straight from the ocean and water parsley. No doubt it tastes amazing.
9: 이거 안 마실 수가 없겠는데요?
10: 미나리 해서 먹어 드셔봐요.
9: 잘 먹겠습니다.
10: 네. 네.
11: 진짜 맛있는데요?
0: Seasoned conches with water, parsley, a summer delicacy that is hard to find on land. The sweet and sour water parsley and chewy conches are a perfect combination. A final meal on Caldo Island.
9: Mm.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10: 여기 와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맛이 나오는 거예요.
9: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직접 딴 고등어로. 네.
0: A stay on an island can be a little less comfortable, but as long as you're happy with what nature has to offer, you will find freedom and romance for sure.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 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0: 둘, 셋.
1: 라이션.
0: 안녕하세요.
1: 오늘은 페이션
0: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0: 네.
1: 이곳이 어디죠?
0: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0: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0: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0: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0: 뭐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0: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0: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0: 와우.

0: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0: K뷰티.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같이 쓴다고?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너 녹색 쓰는구나.
2: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사실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네?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을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 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2: 뭐야, 찾았어요?
1: 무슨 바로 지금 무슨 느낌이?
0: 스타일이.
1: 아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3: 아, 일본 사람입니다.
1: 아, 하지마시테.
0: 하지마시테.
1: 인터뷰 できますか?
0: できますか?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1: 오스스메.
0: 있나봐.
3: 있나봐.
1: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0: 죄송합니다. 하이.
3: 僕の favorite item?
0: 하이. 빌보드 찍지 마세요. 빌보드 찍지 마세요.
3: This is my favorite item.
0: 이거. Is it Korean item or?
1: 일본. 뭐 K 뷰티 닦아. 아리가토.
0: 大丈夫です。
1: 사실 이제 좀 시동을 걸렸기 때문에 이제 날아달릴 차례입니다.
0: 이제 날아가 볼까?
1: 이제 다시 날개 펴.
0: 잘생기셨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1: 네. 어디 가는 길이세요?
4: 아, 저 출장 서울에
1: 출장.
4: 왔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1: 아, 대구로?
0: 그러면 자주 오는 건 아니네요.
4: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또 이제 출장 다닐 일이 많으면은 짐을 네. 또 싸야 되잖아요.
4: 네, 그렇죠.
1: 짐을 쌀 때 꿀팁, 잘 싸는 꿀팁이 있다. 이런 게 있나요?
4: 사실 제가 뭐 짐을 막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 기본적인 옷들만 챙기고 뭐 스킨케어나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챙기고
0: 스킨케어.
1: 스킨케어 어떤 제품인지 혹시 지금 뭐 들고 계신 게 있나요? 자주 쓰고 있다.
0: 있다.
4: 그냥 기본 제공품만 걸고 들고 다니는데.
0: 네.
1: 싼 것만. 다 K뷰티예요.
0: 맞아요. 역시.
1: 아, 닥터지.
0: 와 이거다. 닥터지.
1: 닥터지와
0: 독도 토너.
1: 라운드랩.
0: 그래도 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사실.
4: 아, 예비군에서 파는 거라.
1: 예비군에서 파는 겁니다.
0: 아, 예비군 역시 K군대. 그렇습니다.
1: 저도 많이 쓰긴 하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4: 평소에 네. 달팽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거든요.
1: 닥터지 달팽이 크림을 쓰는 이유가 뭐가 됐습니까? 뭐 정말 편하게 뭐 가볍게 싸다 뭐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4: 이게 일단 확실히 근처 올리브영 같은 데서도 편하게 구할 수도 있고.
0: 네.
1: 편있어.
4: 그리고 이게 피부가 저랑 되게 잘 맞는 화장품이라고 느껴서 피부에 바르면 되게 촉촉해져요. 그래서 또 이 수분감도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1: 아, 성분도 좋은 것 같아요?
4: 네, 성분도 뭐 특별히 뭐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1: PX를 자주 가시나요?
4: 뭐 주변에 후배들도 많고 그런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비군이 끝났지만 그런 친구들한테 계속 얻어서 쓰고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부럽다. 그러니까요. 저희 남았거든요.
1: 내가 재영아 자연스럽게 가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안녕하세요.
1: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재영아 자연스럽게 해라.
0: Do we have time to interview?
5: Sure. I live in Los Angeles.
0: Los Angeles. For how long?
5: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0: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5: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0: Oh, really? Yeah.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5: Absolutely.
0: Oh, really?
5: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0: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5: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0: Okay.
5: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1: 출장이나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어디 다니시나요?
5: Yeah. Travel?
0: Yeah. Yeah.
1: 그러면 뭔가 이제 짐을 쌀 때 자신만의 꿀팁이 있다.
5: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s to moisturize.
0: So long in the airplane.
5: On the flight.
0: Yeah, on the flight.
5: I have it, yeah.
1: 마스크팩.
2: 어, 마스크팩을 이제
5: 콜라겐 젤리. 젤리 있으면 그 it moisturizes a lot.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
1: 오.
2: 오.
1: 완전 K
2: 루틴. 오케이, 가보자. 이제
1: 저희 지금 폭주 기간차거든요.
2: 고고.
1: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고고.
2: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1: 혹시 지금 어디 가시죠? 여행 가시는
6: 그 집 분가 가는
1: 분가? 분가. 분가가 어디 있어요?
6: 구미.
1: 구미.
2: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6: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2: 어머, 혼자 지내는 힘드시죠?
6: 네.
2: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6: 어,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2: 네이밍 쿠션?
6: 네.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2: 어? 지금 챙겨놓은 네. 거면.
6: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 이렇게.
2: 아, 응.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6: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1: 지속력이 강하다.
6: 네.
1: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6: 아니요, 이거 세트로.
1: 아, 세트.
6: 네.
2: 이쁘다. 괜찮은데?
1: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2: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6: 네, 여행 좋아해요.
2: 어, 여행 가는 거 친구들하고?
6: 네. 네.
1: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6: 사진이죠.
1: 그렇죠.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6: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2: 네.
6: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뻐요.
1: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2: 네.
1: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6: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1: 하이라이터.
6: 아.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6: 쿠션. 쿠션 가져갈 것 같아요.
1: 쿠션 가져가신다 합니다.
6: 입술은 깨물면 또 살색이 나니까.
1: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1: 그쵸?
2: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1: 맞아요. 또 이제
2: 뭔 스팟이?
1: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2: 아, 사진 스팟.
1: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2: 남는 거 바로.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2: 사진, let's go.
1: Let's go.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2: 와우,
0: awesome.
2: 뉴스 서울 비치는 마리동.
0: 자,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막아졌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2: 아, 바보 이 엔터가. 아,
1: 자 여기. 오 들어갔네.
0: 야 안에가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적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네. 약간 윤슬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0: 그래?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팟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2: 와우
0: 장난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2: 뭐야?
1: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2: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뷰티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오!
1: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네.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쿡쿡한 줄 알았어요. 쿡쿡.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네. 괜찮습니다. 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오!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네. 어때요, 와이언?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준비가 다 돼 있네, 형.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는 딱부터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네.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네.

0: 오! 오! 오!
1: 없어졌어요?
0: 예. 네. 진짜로.
1: 마술 아닙니다.
0: 매직.
1: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0: 오, 진짜 커버력 좋다.
1: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예. 네.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0: 네, 두 번째. 짜라라.
1: 이 제품.
0: 네.
1: 저희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0: 추억의 제품이죠.
1: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네. PX에서 네.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0: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1: 네. PX의 핫 아이템이 있죠.
0: 맞죠.
1: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0: 맞습니다.
1: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0: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1: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0: 와우.
1: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0: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 in 1 이래.
1: 아, 이거. 하나에 다 들어있다.
0: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 있습니다.
1: 진짜로.
0: 네, 한번 그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1: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0: 발라야 되는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1: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0: 네.
1: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우리 재영 봐야겠네.
0: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예.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1: 맞아요.
0: 예, 특히 어머니.
1: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0: 맞아요.
1: 납니다.
0: 맞아요. 네.
1: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0: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1: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0: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1: 확실히 오,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네.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는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네.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0: 아, 좀 더?
1: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 달팽이 됐어.
1: 그러네.
0: 아니, 밝아.
1: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0: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1: 그렇죠.
0: 확실히
1: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네.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0: 네.
1: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0: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1: 그렇죠. 이거 썼으니까 써야죠.
0: 좋아요.
1: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0: 네.
1: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네. 이렇게
0: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1: 불편할 수도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0: 네.
1: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0: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
1: 그렇죠.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끈적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0: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1: 자.
2: 이거는 누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치우자고.
0: 네.
1: 자,
0: 네.
1: 마지막 제품이죠.
0: 짜라란.
1: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0: 와우.
1: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0: 마스크팩.
1: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잖아요.
0: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서 수분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1: 그쵸.
0: 네, 수분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1: 그쵸.
0: 그쵸, 그 얘기겠죠?
1: 그 얘기죠.
0: 그쵸.
1: 이게 리뷰가 되나요?
0: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1: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0: 오.
1: 그리고 마스크팩의 네. 중요한 게 뭡니까?
0: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오, 뭐야?
0: 접착력이,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그 밀착력.
0: 밀착력이 접착, 좋아야 되겠죠.
1: 접착, 비슷하긴 한데.

0: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게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윤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 두 겹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이거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 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여 이거
1: 뭐야?
0: 이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 맞네.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네. 좀 뭔가 돌아다닌다. 네.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사실,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네. 마스크팩이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에센스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도는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 나와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나왔어. 아직 나왔어.
1: 아, 아직 나왔어. 아,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어 오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버려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갈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그쵸. 남은 상태에서 네,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0: 네.
1: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네. 하시죠.
0: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붙이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예.
1: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았는데요. 저도 이제
1: 네.
0: 젠지는 아니면 MZ이기 때문에 어쩐지
1: 네.
0: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오네노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거 같아. 뭔가 왜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0: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1: 어,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2: 젠지.
0: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정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3: 그치?
0: 그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3: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죠?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4: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3: 잘 만들었네.
0: 그쵸.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쿠션.
3: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오.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아.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오. 네. 깨알 그 전화기가 있어요. 오.
0: 상담?
3: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오.
4: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0: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국민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 체감형 협력 방안을 끊임없이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日韓関係をさらなる高みに引き上げるために、協力の裾野を広げていくために、引き続きあらゆるレベルで緊密に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역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 있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석가라! 석가!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0: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공동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마곡동에 나와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마곡동은 제가 이제 가끔 운전하다가 들리고 하는 곳인데
1: 그냥 지나만 가시는
0: 거예요? 지나만 가는데도 깜짝깜짝 놀리는 곳이 이곳 마곡동입니다.
1: 아...
0: 올 때마다 건물들이 들어서 뭔가 변화하고 있고 야,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뭐 삼을 키우는 삼밭이고 허허 벌판이라고 들었거든요.
1: 또 더 변화된 게 있어요. 여기 2020년도에 조성된 저희 아트앤더 시티와 딱 어울리는 공간이 여기 저기 막 너무 많아요.
0: 여기저기 많다고요?
1: 예. 저기 조형물 보이시나요?
0: 저는 저게 그 엘리베이터

0: 교수님, 이 가까이서 보니까 이 작품을 더 모르겠거든요.
1: 이게 서울시와 문화체육부가 함께한 서울 25부작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예요.

0: 그 중에서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건가요?
1: 하나의 작품, 구름의 문장이라는 작품이에요.
0: 구름의 문장이요?
1: 네.
0: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네네네네. 시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공공미술이 의미 있는 단계로 갈 때는 시민들과 협업이 되는 거고 맞죠. 참여를 하게 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0: 맞아요. 예, 예, 예. 네. 아, 야, 이거 올라와서 보니까 다르구나. 아, 이 느낌이네.
1: 어떻게 구름이 더 가까워지나요?
0: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도 느낌이 다르거든요? 좋은데요?
1: 좋아요?
0: 어, 야, 이게 그냥 보는 그런 미술 작품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재밌죠?
0: 네, 재밌어요.
1: 처음에 재미없었죠?
0: 처음에 솔직히 좀 그랬어요.
1: 난해했죠?
0: 처음에 이건 뭐지라 생각을 했는데
1: 밤에도 한번 와보세요. 또 달라진 작품을 볼 수 있을 거예요.
0: 네. 이 작품을 이렇게 가까이서 더 만져보고 느껴야지 약간 받아들인 게 다른 것 같아요.
1: 공공미술이 왜 공공미술이겠어요? 저희가 낸 세금으로 체험하고 만져보고 해야죠.
0: 세금 많이 내시나요?
1: 아, 생각해 볼게요.

0: 여기는 예. 약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곳 같거든요.
1: 사진 찍을까요?
0: 사진 찍어야죠.
1: 대성 씨, 네. 이거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0: 아, 요거는 알죠. 요거는 이제 민들레 홀씨를 형성한 작품 아닐까요?
1: 이 작품은 마음에 드세요?
0: 이거는 솔직히 네. 되게 마음에 듭니다.
1: 오, 그래요?
0: 네, 제가 그 민들레 홀씨 후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럼 이 공공미술 작품은 좀 성공했네요.
0: 저한테는 굉장히 성공한 작품이지 않나.
1: 이게 LED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무채색의 민들레 홀씨가 저녁 때 되면은 형형색색의 LED로 하고 빛이 퍼져나가요.
0: 밤에 오면 너무나 더 예쁘겠네요. 네.
1: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0: 네.
1: 그런 식으로라도 좀 치유가 되는 거죠.
0: 아, 밤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저녁 때 촬영할 걸 그랬나요?
0: 지금이 그러면 시간이 보니까
1: 아직 멀었어.
0: 딴 데 가시죠.

0: 이렇게 옷을 입혀놓으면 인간이 함부로 저 나무를 벌목을 하겠어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자연을 지킨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마곡의 꽃하면 이곳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쉽게 보지 못하는 거장들의 전시가 자주 기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마곡 주민들이 참 부러워요.
1: 그러니까요. 네. 이런 미술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0: 네. 그리고 이게 도심 속의 문화예술 나눔 그런 거를 목표로 지어진 건데 네. 이 갤러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민석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0: 이 건축가님은요, 또 2024년 영국 서펀타인 파빌리온 설계자로 선정되셔서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1: 그 서펀타인 파빌리온이 뭔가요?
0: 건축계의 신상 컬렉션이라고나 할까요? 영국 서펀타인 갤러리에서는요, 매년 6월에 한시적으로 별관을 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예술가나 건축가를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파빌리온을 만들어요. 파빌리온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대의 좀 인기, 흐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1: 근데 교수님,
0: 네.
1: 근데 아까부터 제 눈에서 계속 반짝반짝거리는 저게 계속 눈에 들어오거든요.
0: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시네.
1: 네, 되게 좋아요.
0: 보러 갈까요?
1: 네. 저희 뒤로 굉장히 지금 막 눈을 못 뜰 정도로
0: 반짝반짝
1: 빛나는 멋진 공공미술 네. 있거든요.
0: 저희 오늘 만나러벨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1: 아, 그래요?
0: 이게 376개의 수직정원이라는 작품인데요.
1: 네.
0: 이 작가님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것보다는 비가시적인 그런 물성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 가서 들을 거예요.
1: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는 봤을 때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롤빛 같기도 하고,
0: 네.
1: 약간 황금 보리 막 이런 느낌도 들었고, 면봉 끝 같기도 하고. 네.
0: 여기가 아무래도 곡창지대였으니까.
1: 네. 저는 그런 생각이
0: 했어요. 근데 작가님 아니래요.
1: 아, 그러면 작가님한테 가서 이 작품이 어떤 건지 한 설명 네. 한번 들어보죠.
0: 들어보죠.
1: 네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1: 아,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김병호라고 합니다. 주로 금속을 이용해서 조각,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갤러리 안에서 하는 전시 작업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미술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저희가 오다가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을 봤거든요. 네네. 너무 멋진 작품이었거든요.
3: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2: 네. 저희가 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작품이다.
3: 황금벼라고 그랬잖아요.
2: 뭐 황금볼이다. 네. 면봉이다. 황금면봉. 그리고 뭐 롤빗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아, 네. 아까 보신 작업은 수직의 정원이라는 작품이에요. 작품 제목은 네.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자연물 네. 같기도 하고 네. 뭐 면봉 같기도 하고 네. 추상 조각이니까 당연히 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요소 요소를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작가로서 자기가 사는 이 삶을 작품에 반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선과 평면 내지는 매우 각이 졌다라던가 이런 자연적이지 않고 딱딱한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주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는 직선, 네. 평면 이런 거는 원래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네. 절대적인 직선, 평면은 그쵸, 없습니다. 근데 그거 없겠죠. 저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무언가 만들고 싶은 대상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직선과 평면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매력이 있는 어떤 보석처럼 반짝이게 만드는 것을 모든 작업에 적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듯한 나 인공물인데 나 멋지지?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작업이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은.
3: 작가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2: 전 알고 있습니다.
3: FC몰의 조용한 증식. 네. 그게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그 성공작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공공미술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1: 처음에 전혀 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입체화시키는 작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처음 개인전 할 때부터 입체 작업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연습과 또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이전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스타일의 작업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그런 또 찬스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0: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가시적인 거, 그러니까 네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네네네. 그 비가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잘 볼 수 없고 잘 들리지 않고 한 것들이죠. 주로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습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작품을 해나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짝이고 쉽게 그렇게
0: 매력적이게.
1: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매력적으로 보이게.
1: 왜냐하면 또 하나의 매력이거든요. 자연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로젠 듯 반듯한 인공물도 사실 우리 삶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작품에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0: 작가님 작품 보면은 굉장히 직선적인 게 많은데 곡선인 것도 많단 말이죠.
1: 네네.
0: 부분은 직선인데 그것도 또 절묘하게 조화를 시키신 것 같아요.
1: 처음 작업을 드로잉할 때부터 그게 사실은 의도가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업 같은 경우도 선의 그룹이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은 마치 어떤 군대의 행렬 내지는 에어쇼의 멋있는 줄지어가는 그런 요소들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액션이고 연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이 사회 모습 이런 것도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도 우리 좋아하지 않냐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2: 그럼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본인의 작품 중에서?
1: 아 본인의 작업에서요? 네. 금방 보셨던 네. 수직의 정원 햇빛이 있을 때 마구마구 이렇게 반짝이는 게 생기거든요.
2: 네.
1: 그래서 더군다나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반짝이는 걸 볼 때는 이렇게 일렁일렁이는 느낌이
2: 맞아요,
1: 들고
2: 맞아요.
0: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았어.
1: 네네. 이 주변에 뭐 이 요소들을 하면은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이것과 가장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돼서 굉장히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습니다.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더 봤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자연적인 것보다 인공적인 것, 각지고 정확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병이 있어요. 진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술은 반드시 뭔가 자연스럽고 뭔가 막 힘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그런 요소는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 교차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0: 우리의 삶이 각지고 정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모서리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다 어우러지고 무뎌져서 함께 가고 있다. 뭐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1: 너무 멋진 해석 감사드립니다.
0: 아 이게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좀 미흡하기는 한데. 네.
3: 진심입니다.
0: 네. 아, 아유 감사합니다.
2: 오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저도 덕분에 또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작지만 찬찬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작가님. 궁금했었는데.
2: 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작가님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2: 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0: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불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러 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에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에 음차로 음만 이렇게 옮겨놨지 실제로 뜻을 전해주지 않고 완전히 편안한 한국어로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연려춘향 수절가 번역할 때는 지금처럼 네이버에 한자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옥편을 도서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자를 막 찾아야 되는 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던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자서전인 수인은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스르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고, 또 한 지식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작품입니다.
1: Quelle est fragile cette liberté à laquelle j'ai tant aspiré, moi écrivain prisonnier d'un pays divisé, musée de la guerre froide, prisonnier de mon époque et de ma langue. C'est pour cela que je donne pour titre à cet ouvrage Le prisonnier. Du fond de l'obscurité, une voix m'appelait. Deux petites lueurs d'un bleu étincelant luisaient tout là-bas. J'ai aussitôt reconnu les yeux de Chesson. Mon chien était déjà revenu dans mes rêves, mai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il m'interpellait aussi directement. Une traînée de lueur blanche pareille à un rayon de lune glissait jusqu'à mes pieds, trouant l'obscurité absolue. Au milieu de ce chemin lumineux, mon chien d'un blanc immaculé m'attendait en remuant la queue. « Arrête-toi, ne t'en va pas. Viens, quelqu'un t'attend. »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시대와 불화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뭐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겨울방학 때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회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뭐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뭐 그 외에도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 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뭐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더 번역해보고 싶습니다.

0: 아, 습지네. 네,
1: 여기가.
2: 여기 물도 흐르네.
1: 네, 여기가 월령 습지인가 보네.
3: 이쪽
0: 전망대인가 보다.
3: 아, 전망대. 아래쪽에 눈 속에가 생명이 묻혀 있겠네. 아, 이 아래 물도
0: 물,
3: 보인다.
0: 물 있네. 얼었네. 아, 얼었어.
3: 얼었네. 아. 얼음 속에 개구리, 두꺼비, 도령뇽.
4: 네? After a long winter, spring, the season of life finally arrives. Animals awaken from their winter sleep to make a new start. Mountains and forests are full of fresh energy. We're off to see a celebration of life at Woryong Wetland.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Namhae Archipelago has always been known for its beautiful scenery in the south of South Korea. Lying along the Hansan-Yeosu waterway, the archipelago's mountains and clear waters add to its charm. Let's learn more about Namhae, that is a world apart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urban life. We will look at the transformation of Namhae, where spaces have been infused with new value.
1: 우리 남해 지도를 보면 어머니가 아이를 무릎에 그 얼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속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해서 또 청정한 지역 그런 곳이 남해군이었고 저 아주 어렸을 때는 그 대구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이 방학 때 되면 남해 애가집으로 찾아오면 그때는 합천 해인사로 해서 진주로 해서 그다음 삼천포로 가서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남해를 들어오면 남해에서 또 버스를 타고 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있고
0: For a long time, Namhae could only be reached by boat from the mainland. Then, in 1973, a bridge officially opened to connect the island. Namhae Bridge became Korea's first suspension bridge, a milestone for the nation. To the locals on the island, the bridge was a godsend that allowed them to reach the mainland whenever they pleased.
1: 1973년 6월 22일 날 개통되고 그때 당시 동양 최대의 현수교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곳이 이 다리입니다. 개통식 하는 날에는 한 약 10만 명 정도가 몰렸다 하니까 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위해서 이 다리가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을 임시로 다시 나오게 하고 제한적으로 보내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해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그 빨간색

0: 이 그 상징을 하는 그 관문이었고 지금은 남해 랜드마크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남해대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A place adjacent to Namhae Bridge has wordlessly watched progress unfold. Called Namhaegak, this lodge and resting area was in operation for 44 years. It is notable for being more than a lodge, as it was a popular attraction for the local Namhae people.
0: Namhae 대교가 개통이 되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됨으로 해서 그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 남해에 사는 지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혜택 건설에서 건립한 그런 후계 공간이었습니다. 1975년에 개관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1: It was inevitable that the old Namhaegak building would be renovated at one point. The life stories of the locals in Namhae became fond memories, and those in turn became a chapter in the county's history. Presently, this space is where Namhae's history is preserved and put on display.
0: Yesterday는 후계소 개념이었기 때문에 1층에는 재가라든지 또 혜택에 관련된 어떤 그 홍보관처럼 되어 있었고 이제 남해가 그 모텔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확인하고 아래에는 노래방이라든지 나이트클럽도 있었어요. 남해 최초로 나이트클럽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그에 자기 생일이라든지 이러면 이 나이트클럽으로 몰려와서 또 즐기고 가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1: But there is one thing that has not changed. And that's the role of telling the story of Namhae to visitors. As a sort of memory museum of art, the space introduces the charming traits of Namhae. It is a place that pays homage to Namhae's past and present, but also looks to the future.
0: 2019년도에 남해군에서 남해대교의 그 상징성과 남해각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그 지금 기둥이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이건 거의 그대로 있고 지금 그 앞쪽으로 보시면 그 기둥이 남해대교의 그 교각하고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숙박시설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1: The process of repurposing an old building had the dual intent of retaining the original structure. Revealing the aging signs of the building gives visitors and locals alike an opportunity to delve into the identity of Namhaegak. That is the key factor for a renewal of a space.
2: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굉장히 정갈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기 남해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추억 속의 그런 건물일 것 같은데 예전의 형태를 좀 유지를 하면서도 그리고 새롭게 남해에 오시는 분들도 잘 즐길 수 있게 공간을 꾸며놔서 좀 뜻깊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1: In every photo on display, there is one consistent subject that is photographed. And that's the people. Specifically, visitors and locals of Namhae. They pose while standing on Namhae Bridge and creating mementos of a special moment in time.
0: 저도 여기에 추억이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서 그 쉬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추억, 이게 만약에 다 없어지고 새 건물이 들었으면 깨끗한 건물이긴 하겠죠. 그러나 남의 사람들의 어떤 그 추억은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존이 오랫동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영원히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오래도록 이게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Called Treasure Island by the locals, Namhae has several scenic places here and there. Mijo Port is known as a cozy fishing harbor that is indispensable to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3: 저희가 처음에 미조항을 보게 된 거는 스페이스 미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보게 됐습니다. 조도 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살고 있는 섬도 있고 나머지 옆에 또 에도, 사도, 뭐 미조도라고 하는 무인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섬들에 여전히 사람들의 삶이 남아있는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이 되고 도시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이러한 공간들이 점점 버려지고 있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게 됐는데요.

0: From Mijo Port, fishermen set sail on their fishing boats to the open sea. A daily routine that spanned for countless days in Mijo Port. Dreaming of a big haul of fish with a deep appreciation for the ocean. The fishermen are grateful for the bounty they reap from the sea. For years, the former cold storage facility played a big role in the fishing village.
1: It was a big 건물이었어요. 미조라는 마을은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 냉동창고는 항구에 마주한 굉장히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보였었고 저희가 볼 당시에는 작동하지 않은 지 조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멈춰있는 어떻게 보면 잠들어있는 거인을 만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0: The biggest building in this tiny fishing village, a cold storage building that witnessed the ups and downs of life as a fisherman. Like all good things in life, the end came for this place too. But in a turn of events, the former storage facility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1: Still, 여기는 어업이 활발한 곳이어서 이러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업의 활동들을 건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의 바깥 부분에 창을 최대한 많이 내서 바깥의 풍경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남의 이 스페이스 미조라는 냉동창고는 거대한 이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박스 같은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세밀한 냉동 코일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냉동 코일은 이 건물의 사실은 심장과 같은 곳이었죠. 예전에 얼음을 생산하고 수산물을 얼리기 위해서 냉각기가 작동하던 당시에 필요했던 그 냉동 코일의 일부를 저희가 미술품 같은 형태로 지금 남겨놓은 공간이 있고요. 또 일부는 심지어 천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벽면에서도 이전에 이곳이 냉동 창고였구나라는 흔적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일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실 때 이러한 낡은 부분 오래된 시간의 역사가 쌓여서 낡아지게 된 재료가 어떠한 미적인 가치를 가지는지를 함께 보시면 또 즐거운 관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This space smartly maximizes the former facility's massive room. Glass walls and high ceilings bring in plenty of natural light, illuminating the whole space brightly. Upon closer inspection, you will see that the materials that are tied to the cold storage facility's history dating back to the days when it was in operation. These old fish crates have been repurposed, as you can see. Different themes are highlighted on each floor, offering a different viewing experience. They all tie into the story of Mijo Port.
1: Our 대부분의 항구가 그랬듯 미조 항도 원래 해안에 있는 공간을 항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척을 조금 해서 땅을 만들어서 지어지게 된 건물인데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해안 이전에는 해안 절벽이었던 그 바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미조 안에는 있기 때문에 안에서 깨끗한 미술관의 모습과 반대쪽에는 자연이 만든 그 해안 절벽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도 관람 포인트로 추천드립니다.
0: The cold storage facility and local culture have become the source for a new interpretation that has transformed this place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center while keeping the identity of Mijo Port as it were. Finding ways for the new and old to coexist in harmony together with the underlying mission of sustainability are also pursued.
1: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보존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어떤 건축적이거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었던 공간이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기억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의 원형을 지키고자 하였고요. 추후의 운영이랑 그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까지도 남해군에서 고려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이 공간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간의 발전이 다른 섬이나 다른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0: A space that witnessed hardships and rewarding moments in life now serves as a hub that brings art to the local region. I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embark on a new beginning while preserving the local culture and seeking new vistas. Showing how abandoned places can be repurposed, Space Mijo offers regenerative architecture as a solution for the present and future.
1: I'm still a person, a physical being.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이러한 실제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는 것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재밌는 대화를 나누고 또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After crossing Namhae Bridge, you will find yourself in Seocheon-myeon, and to the east there is Hacheon City, while to the north there is Hadong County. In this slow-paced and leisurely area, a new space has emerged thanks to the efforts of its residents. The neighborhood has a slow-paced vibe. One particular place here was renovated through the efforts of the locals. A former bathhouse was transformed into an art gallery. How did these two vastly different spaces converge into what it is now?
2: 네,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설천면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건물 노후 등 관리적 측면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옆에 새로운 복지관에 들어서면서 기존 건물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경남도 시범사업인 서통하는 읍면동 혁신주민센터 공모사업에 공모해가지고 2020년에 선정되고 2022년 7월에 눈내목욕탕 미술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0: Artworks are on display inside the well-preserved former bathhouse. So here, we have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that became unlikely bedfellows. Two unlikely bedfellows, an art museum and community center, are the result of the passion and efforts of the locals who wish to revitalize this place.
2: Yes, 저희 눈내목욕탕 미술관은 매주 화요일 휴관으로 주말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 1개월 전시를 원칙으로 전국의 예술가나 예술단체 누구나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예술가나 뭐 그림, 도예 동아리, 뭐 학생들, 작가분들이 매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월 보물성 그리다라는 미술 동아리 회원 17명이 예술 일상이 되다라는 주제로 민화나 아크릴화 등 40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0: Not only were bathhouses used for bathing and washing, but it was also a space where neighbors socialized in a relaxing atmosphere. The Nunnae Bathhouse Museum of Art became a new socializing place that brings art to the locals.
2: 주민 소통의 장소이자 문화 예술의 목마른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평소 낮에는 어업이나 농업,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구제비나 내일은 화가팀에 그림 동아리가 있을 정도이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그림 수업을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그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라는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1월에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그림책이나 도자기 작품 이런 걸 전시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시한 거를 인근 지하아동센터 아동들이 보고 자기들도 작가가 돼보고 싶다고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며 하반기 때 작품 전시를 예약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appreciating artwork while enjoying fun activities. Visitors and locals alike can freely spend their time here as if they are going to the original bathhouse. The Nunne Bathhouse Museum of Art is a space that is giving a boost to the village atmosphere.
3: 어떻게 보면 철거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도하고 군하고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이 이제 남해 강화 오시는 분들이 이 미술관에도 들리고 그림이라든가 또 아니면 도자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이 관람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상당히 효과적이죠. 네, 좋아요. 여기는 목욕탕 안 하지만은 그냥 목욕탕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특이하죠, 사실. 네.
0: Where neighborhood bathhouse became a place for art and socializing, and where Mijo Port was transformed into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along with a new space to highlight the history of Namhae Bridge and its enduring legacy. All of these shining stories come from Namhae. And making this all happen are new spaces that link the past, present, and future.

0: 1970년대, 80년대에 빠르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할 때 지어졌던 건물들도 지금 건물이 너무 예쁘지 않고 혹은 질이 좋지 않아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건물들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과 또 우리의 어떤 치열한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일부는 남겨두고 또 미래 후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An island that was isolated for centuries became connected to the mainland via a red bridge. Many untold stories flowed back and forth after this connection was achieved. And those stories have been recorded and stored to become a part of Namhae's history. Valued locations on Namhae, a treasured island that are infused with fond memories and nostalgia. They will brighten Namhae for years to come.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색깔이 조금 노란.

0: 둘, 셋.
1: 라이션.
2: 안녕하세요.
1: 오늘 오페이션
2: 와이엇입니다.
1: 와우. 와이엇 씨.
2: 네.
1: 이곳이 어디죠?
2: 여기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 교통의 중심, 이동의 메카.
1: 오!
2: 서울역입니다.
1: 네. 또 이제 서울역 하면은 네.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2: 어? 왜죠?
1: 왜냐면 제가 또 지방에서 왔잖아요.
2: 네.
1: 기차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2: 뭔가 여행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 많죠.
2: 캐리어도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1: 오늘 또 인터뷰할 내용이
2: 네네네.
1: 뭔지 아세요? K-뷰티 여행 꿀팁입니다.
2: 아, K-뷰티 여행 꿀팁.
1: 그쵸.
2: 와우.

0: 아. 근데 와이어
1: 네네.
0: 좀 뭔가 저희가 됐죠. 네. 저번에 애교살 그 메이크업에서 공부했잖아요. 오늘 그 토대로 애교살 메이크업을 해본 것 같은데 맞나요?
1: 약간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던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쁘게 잘 또 만들어줬습니다.
0: 완전 이제 진짜 뷰티 MC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박수. 배워나가고 있어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사실상 뭐 해외 투어도 가고 아니면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저희만의 또 저희 온앤오프만의 꿀템이 뭐가 있을까요? K뷰티.
0: 저는 네. 국민 마스크팩이죠.
1: 네.
0: 메디힐.
1: 메디 그거 저도 같이 써요. 저도 써요.
0: 같이 쓰자고요?
1: 같이
0: 쓴다고요?
1: 아니, 같이
0: 쓰자고?
1: 쓴다고요.
0: 아, 쓴다고?
1: 쓴다고. 색깔 뭐 써요?
0: 녹색!
1: 녹색! 아, 녹색 쓰는구나.
0: 너 언제, 완전 BTMC 다 됐어.
1: 아니, 왜냐면 냉장고에 진짜? 지금 있어요.
0: 맞아, 저 그런 네. 그 마스크팩을 쟁여두고 네. 해외 가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0: 그래서 그런 네. 걸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팩을 챙겨놓고 네. 이제 밤마다 하면은 굉장히 또 진정도 잘 되고
1: 네.
0: 좋더라고요.
1: 맞아요. 저희 그러면 이제 슬슬 가볼까요?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0: 야.
1: 오늘 또 이제 본격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Let's go.
1: Let's go. 근데 내가 또 이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뷰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우라가 있어요.
0: 여행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상.
1: 그쵸?
0: 여행 꿀템이고 또 K뷰티니까 캐리어를 들고 좀 독보적인 분들 찾아야 돼요.
1: 갑시다.
0: 가자.
1: 너 압도당했어?
0: 좀 왔네.
1: 나도.
0: 왜요? 찾았어요?
1: 지금 가슴 바로 지금 느낌이...
0: 스타일이...
1: 이거는...
0: 누가 봐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국 분이세요?
2: 아, 일본 사람입니다.

0: はじめまして。
1: 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
0: インタビューできます。できますか。
1: できま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When you traveled in Korea, like, are you using a travel kind of beauty item?
0: おすすめ。
2: お、インナバ。
3: お、インナバ。
0: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あ、すいません。はい。
4: 僕の。
2: はい。
4: favorite item?
2: はい。お、ビルボード찍지마세요。ビルボード찍지마세요。
4: This is my favorite item.
2: Oh! Ah, yeah. Is it Korean item or...?
0: 日本。まあ、ケーブルだから。ありがとう。
2: 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
0: 사실이제좀시동을걸렸기때문에이제날아달릴차례입니다
2: 이제날아가볼까
0: 자이제다시스캔을해서
2: 오오잘생기셨다오혹시인터뷰가능하세요아한어한국분이세요
0: 네
2: 어
0: 어어어어어디어디가는길이세요
5: 아저출장서울에왔다가
0: 출장
5: 이제대구로내려가는길입니다
0: 아대구로
2: 자주오는건아니네요
5: 네한달에한번정도오는것같아요
0: 그럼또이제출장다니실일이많으면은짐을네또싸야되잖아요
5: 네그렇죠
0: 짐을쌀때꿀팁잘싸는꿀팁이있다이런게있나요
5: 사실제가뭐짐을막들고다니는편은아니라서기본적인옷들만챙기고뭐스킨케어나그런것만기본적으로챙기고
2: 스킨케어
0: 스킨케어어떤제품인지혹시지금뭐들고계신게있나요
5: 아
0: 자주쓰고있다
2: 오오있다있다
5: 그냥기본제공품만걸고들고다니는데
2: 네
0: 다
5: 싼것만
0: 테이프트예요
2: 맞아요역시
0: 아닥터지
2: 와이거다닥터지
0: 닥터지와
2: 독도토너
0: 라운드랩
2: 어그래도관리를되게잘하시네요네사실
5: 아예비군에서파는거나
0: 예비군에서파는겁니다
2: 아예비군역시 K군대그렇습니다
0: 저도많이쓰긴하고했었거든요
2: 맞아요
5: 평소에달팽이크림을되게열심히바르거든요
0: 닥터지달팽이크림을쓰는이유가뭐가됐습니까뭐정말편하게뭐값이싸다뭐이런것도다괜찮아요
5: 그게일단확실히근처올리브영같은데서도편하게구할수도있고
2: 네
0: 편있어
5: 그리고이게피부가저랑되게잘맞는화장품이라고느껴서피부에바르면되게촉촉해져요그래서또이수분감도오래가는것같고그래서애용하고있습니다
0: 성분도좋은것같아요
5: 네성분도뭐특별히뭐트러블이올라오거나이런게전혀없이
0: PX를 자주가시나요
5: 뭐주변에후배들도많고그런친구들이저는이제예비군이끝났지만그런친구들한테계속얻어서쓰고있습니다
0: 아진짜요
2: 부럽다저희남았거든요
0: 남았네
2: 내가
0: 재영아자연스럽게가라재영아자연스럽게해라
2: 안녕하세요
0: 자연스럽게해라재영아자연스럽게해라재영아자연스럽게해라
2: Do we have a time to interview?
6: Sure. I live in Los Angeles.
2: Los Angeles. For how long?
6: Oh, well, I've been living in America for like over 30 years.
2: Oh, then right now you're come to Korea? Come to Korea?
6: Yeah, visiting my parents. My dad just retired. He was a professor at Seogangdae.
2: Oh, really? Oh my God. Usually doing a travel, then are you using a K-beauty item?
6: Absolutely.
2: Oh, really?
6: I live in Koreatown, so I use K-beauty.
2: Okay, can you recommend any Korean beauty item?
6: I always use collagen jelly face mask twice a week to keep my face moisturized.
2: Okay.
6: Because I also work in Hollywood, so I'm around like very beautiful young people, so I feel like I have to kind of look the part.
0: 출장이나해외를자주다니시는데어디다니시나요?
6: Yeah. Travel?
2: Yeah.
0: 그러면뭔가이제짐을쌀때자신만의꿀팁이있다
6: I'm a stylist, so I plan my outfits for every trip and always travel with face masks. Korean face mask to moisturize.
2: So long in the airplane.
6: On the flight.
2: Yeah, on the flight.
6: Yeah.
0: 마스크팩
2: 마스크팩을이제
6: Collagen jelly. Jelly 있으면 it moisturizes a lot. 집에있을때는냉장고에넣고
2: 오오
0: 완전 K
2: 뷰
0: 티
2: 네오케이가보자고이제
0: 저희지금폭주기관차거든요
2: 고고
0: 아좋습니다아좋아요
2: 안녕하세요혹시인터뷰가능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혹시지금어디가시여행가시는
7: 그집본가가는
0: 본가 통과가 어딨어요?
3: 구미.
0: 구미.
2: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자주 하시나요?
3: 가족이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내려가는 것 같아요.
2: 어머, 혼자 지내는 게 힘드시죠? 네.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도 이제 막 가방 쌓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자주 쓰는 혹시 뭐 뷰티 아이템이 따로 있을까요? 한국 거?
3: 최근에 네이밍 쿠션을 샀는데.
2: 네이밍 쿠션?
3: 네. 그 화장을 제가 잘 안 고치는 편이긴 한데. 네. 네이밍 쿠션은 꼭 챙겨놔요.
2: 어? 지금 챙겨놓은 거면. 네.
3: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2: 아, 이걸 쓰면 뭐가 좋다고요?
3: 이거 쓰면 피부 제가 잘 뜨는 타입인데 네. 이거 쓰고 잘 안 뜨더라고요.
0: 지속력이 강하다.
3: 네.
0: 이거 직접 꾸미신 건가요?
3: 아니요, 이거 세트로.
0: 아, 세트. 네.
2: 이쁘다. 괜찮은데?
0: 네이밍의 레이어드 핏 쿠션 21Y라고 합니다.
2: 혹시 여행도 좋아하시나요?
3: 네, 여행 좋아해요.
2: 어, 여행 다니는 거 친구들하고?
3: 네. 네.
0: 또 이제 네. 친구들이랑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남는 게 뭐예요?
3: 사진이죠.
0: 그쵸! 남는 게 사진인데 좀 인생샷을 찍는 거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3: 아, 진짜 제 꿀팁인데 사진 카메라 키면 격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격자 이 첫 번째 줄에 눈을 맞추면은 진짜 예쁘게 잡아요.
0: 아, 진짜요?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배경으로. 자, 격자의 눈이 나오게. 인생샷을 찍으려면 또 이제 메이크업이나 뷰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샷을 찍기 위한 뷰티 꿀템.
3: 뷰티 꿀템 전 하이라이터.
0: 하이라이터.
3: 하고 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립. 가방에 하이라이터와 립밤, 쿠션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조건 하나.
3: 쿠션. 뭐, 쿠션. 갈 것 같아요.
0: 쿠션 가져가신답니다.
3: 오케이. 입술은 깨물면 또 혈색이 나니까.
0: 깨물면 된다고 합니다. 입술 꿀팁이죠, 이런 게. 네. 또 이제 저희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또 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그렇죠?
2: 맞습니다. 뭐 여기에 뭐 그런 스팟이 있다면서요?
0: 맞아요. 또 이제
2: 뭔 스팟이?
0: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다고 합니다.
2: 아, 사진 스팟.
0: 남는 건 뭐라고 했어? 남는 건?
2: 남는 건 바로.
0: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갑시다.
2: 사진 렛츠고.

0: 이곳이 사진 명소잖아요.
1: 여기가 사진 명소예요?
0: 서울역 숨은 사진 명소.
1: 네, 인생샷.
0: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또 인생샷 남기기 위해서 또 준비를 왔습니다. 쓰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 찍어줄 거예요.
0: 네.
1: 알겠습니다.
0: 왜냐면 또 네. 저희가 네. 해외여행 자주 못 가잖아요. 네. 스케줄만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외국에서 서울 놀러 왔다. 서울역에 사진 스팟을 찾아봤다.
1: 네.
0: I find 사진 스팟. 우리 외국인, yes, let's get it.
1: 아, 외국인 분들 대변해서 우리가 그쵸, 사진을 그쵸. 찍어주는 거다.
2: 오,
1: 오, 오, 오, 뭐야?
0: 와우,
1: 와우,
0: awesome.
1: 유스 서울을 비추는 마리동.
0: 자, 와이엇.
1: 멋있게 찍어줘야 돼. 어. 알았지?
0: 응. 오, 멋있긴 하다.
1: 오,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오.
0: 뽑아요. 아 근데 찍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어.
1: 왜 그냥 목이 막아졌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여기 아니래요.
1: 아 운영 씨가 10시부터 8시. 아 그 들어갈 수 있네.
0: 여기에요.
1: 아, 야.
0: 바보 이 엔터가.
1: 자 어, 여기. 오 들어가.
0: 야 안에가 근데. 진짜 사진 스팟이다.
1: 그러니까. 그 내가 아는 윤슬이 맞나?
0: 여기 맞아요? 잘못한 거 계신데요. 격투장 아닙니까? 저희 싸움 붙이려고 격투장으로 모였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눈이 이렇게 들었는데
1: 네.
0: 햇빛이 쬐면은 여기가 그 윤슬이 뭔지 아세요?
1: 예. 네, 네.
0: 뭔데?
1: 약간 윤슬 그 물결.
0: 네. 물결에 비치는 그 빛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 거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런 게 빛이 들어오면 쫙 한다고 하는데
1: 네.
0: 오늘은 성수기가 아닌가 봐요.
1: 이게 원래 여기 반사되면은 사실상 그 반짝임이 완전 진짜로 그 바다에 그 윤슬 보이는 거 있죠.
0: 그쵸.
1: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진짜로.
0: 그러니까요.
1: 근데도
0: 또 괜찮네요. 자세히 보니까 또 괜찮은데, 오 여기 괜찮다. 여기 한번 찍어볼까?
1: 찍어줄래?
0: 어, 여기서 오케이. 여기 멋있다. 와 멋있다. 오 여기가 사진 스팟이 맞네.
1: 핫팟
0: 보이세요? 자 짜란 놀랬죠.
1: 와우!
0: 정말 아니죠. 어, 된 것 같은데?
1: 뭐야? 약간 자연스러움이잖아.
0: 이렇게 찍었는데요?
1: 왜?
0: 남진짤.
1: 남진짤.
0: 네, 남진짤.
1: 또 인터뷰도 다 했고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또
0: 그렇죠.
1: 리뷰를 하러 가야 되겠죠?
0: 좋습니다. 이 살짝 사진만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온 네. 같은 마음을 느꼈어.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팟이 많을수록 이제 우리 해외분들이나 지방에서 또 오신 분들께서도 이런 서울에 와가지고 여행 온 기분을 느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예. Yeah.

0: 와! 야. 리뷰 시간이 왔습니다.
1: 와우, 리뷰.
0: 네. KBT 여행 꿀템으로 많은 제품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제품 세 개를 고심 끝에 골라봤습니다. 리뷰 시작해 볼까요?
1: 예. 첫 번째 제품은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이 추천해 주신 그 제품인데요.
0: 그쵸, 화려했죠?
1: 화려했습니다. 이거 화장품을 쓰기엔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네이밍 쿠션 팩트입니다.
0: 와우!
1: 오! 이뻐! 이거 근데 아까 전에 봤는데 이뻐! 나비, 버터플라이.
0: 뭔가 이게 약간 저는 이거 그건 줄 알았어요. 쿠쿠 한 줄 알았어요. 쿠쿠. 쿠션 꾸미기. 그래서 이거 약간 커스텀을 사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려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기능이 중요하죠.
1: 맞아요, 기능이 중요합니다.
0: 사실 이게 진짜 괜찮습니다. 에센스가 무려 67%나 들어있어요.
1: 오!
0: 최적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속건조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1: 와우!
0: 또 이제 안에 퍼프가 어때요, 와이어?
1: 이거요? 멀렁멀렁해요.
0: 하지 마. 물렁물렁 하긴 하죠.
1: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0: 그렇죠,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아이라이너 지금 달라고 해가지고 아이라이너로 해본 다음에 그 위에 커버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준비가 다 돼 있네, 형은. 뭐 다 알아. 나만 몰라.
0: 이제 알아가면 되죠. 해볼게요, 그냥. 네. 이게 짝대기 하나 딱 그렇게. 이 정도. 자, 과연 커버력이 얼마나 될지.
1: 내가 할래. 내가 해줄래.
0: 아, 그래. 너가 해주세요.
1: 오!
0: 없어졌어요?
1: 예! 네, 진짜로!
0: 마술 아닙니다.
1: 매직!
0: 예? 네. 이 쿠션의 커버력이에요.
1: 오, 진짜 커버력 좋다.
0: 이 정도면 저는 커버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1: 네.
0: 또 계속 하면서 네. 느끼는 건데 밀착력도 확실히 에센스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피부에 잘 흡수되는 것 같아요. 착 발라보는 느낌입니다.
1: 네, 두 번째. 짜라란!
0: 이 제품.
1: 네.
0: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 추억의 제품이죠.
0: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군대에서 PX에서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1: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0: PX의 핫 아이템이었죠.
1: 맞죠.
0: 바로 닥터지 달팽이 크림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는 좋았습니다. 많이들 구매했고 그랬어요.
1: 근데 나중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썼어요. 네네. 이게 또 편리함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0: 역시 이 제품은 달팽이 크림이다 보니까 블랙 스네일 성분과 블랙 프로폴리스 섬유가 함유되어서 피부에 활력과 영향을 부여해 피부를 맑게 해주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라고 합니다.
1: 와우.
0: 딱 지금 저희도 많이 써야 돼요.
1: 이게 활력, 영양, 그리고 미백 3-in-1이래.
0: 아, 하나에 다 들어있다.
1: 네. 안티에이징 크림에 이제 또 부모님께 선물 드리기도 해요.
0: 너무 좋죠.
1: 네, 너무 좋습니다.
0: 진짜로.
1: 네, 한번 저희도 또 발라봐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리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0: 맞아요. 자, 오. 원래 위에 거 살짝 발라야 되는데.
1: 위에 거부터 발라야죠.
0: 자, 손등에 와이어부터.
1: 네.
0: 자, 싹. 한번 보여주세요. 재영. 사실 재영 봐야겠네.
1: 이게 저희가 쓰는 것보다 이게 부모님들이 사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0: 맞아요.
1: 예, 특히 어머니.
0: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품 안에 아까 탄력, 영양, 미백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티에이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모님들의 그 주문이 폭주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1: 맞아요. 네.
0: 자, 일단 제형을 보여드리자면 05 달팽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꾸덕합니다.
1: 오.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0: 자, 저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1: 오. 진짜 이렇게 발라야겠다.
0: 확실히 발림성이 누가 봐도 고영양 크림이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전 여름에 썼을 때 좀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수부지 같은 저한테는 좀 이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고.
1: 아, 좀 더?
0: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달팽이 됐어.
0: 그러네.
1: 아니, 밝아.
0: 진짜 달팽이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1: 광채가 오이. 근데 좀 촉촉하긴 해. 그러니까 수분감도 좋고.
0: 그렇죠.
1: 확실히
0: 크림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끈적임. 사실 정말 이 끈적이 너무 심하면은 좀 뭔가 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1: 네.
0: 또 객관적인 리뷰를 위해서. 네. 그 어디 있죠? 실험 도구.
1: 아, 실험 도구 또 꺼내요? 네. 재활용이구나.
0: 그렇죠. 이거 샀으니까 써야죠.
1: 좋아요.
0: 근데 끈적임이 진짜 중요합니다.
1: 네.
0: 이 끈적이 하나 때문에 좀 이렇게
1: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게 되는 거예요?
0: 불편할 수도 있어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보이시죠? 이게 뭐냐? 영양이 많다는 뜻이.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 이 사람아, 아니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든가. 왜 바로 하니까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1: 자, 봐봐요. 할 거면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거 좀 기다렸다가 네. 이게 조금 이제 끈적함이 중요한 거라며요.
0: 그렇죠.
1: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끈적해야 되는 거 아니고 객관적으로 하는 건데.
1: 객관적이잖아요. 네. 저도 객관적으로 해볼게요.
0: 자.
2: 이거는 넣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그렇죠. 이게 영양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끈적임이 이렇게 좀 많이 붙어야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치우자고.
1: 네.
0: 자,
1: 네.
0: 마지막 제품이죠. 에스네이처 슈퍼 아쿠아겔 오아시스 앰플 마스크.
1: 와우.
0: 사실 여행하면은 마스크팩이긴 합니다.
1: 마스크팩.
0: 항상 저희도 이제 해외 네. 갈 때마다 네. 꼭 챙겨 다니는 머스트해브 아이템이잖아요.
1: 네, 맞아요. 일단은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 있어서 수분하고 싶은 분인 이 마스크팩을 쓰시면 된다고 하는데.
0: 그렇죠.
1: 예. 네, 수분이 약간 이제 수분력.
0: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겠죠?
0: 오, 그 얘기죠.
1: 그렇죠.
0: 이게 리뷰가 되나요?
1: 근데 대체 그 히알루론산이 뭐예요?
0: 수분을 끌어당기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죠.
1: 오.
0: 그리고 마스크팩의
1: 네.
0: 중요한 건 뭡니까?
1: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오, 뭐야?
1: 접착력, 뭐. 접착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밀착력.
1: 밀착력이 좋아야 되겠죠.
0: 접착, 비슷하긴 한데 과연 이 제품 고밀착 네. 아쿠아겔 시트라고 하는데 과연 어떨지.
1: 여기다 붙였을 때 밀착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자, 일단 꺼내보겠습니다. 오! 일단 굉장히 에센스가 많긴 해요. 재영이 같은 이 뷰티 초보자분들은 이게 두 겹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꼭 이 종이 같은 걸 붙이시더라고요. 종이는 붙이는 게 아니라 띄는 겁니다. 자, 자 보여드릴게요. 오!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이게 아쿠아겔인 거잖아요. 그냥 일반 그 시트가 아니라.
1: 네, 네, 네.
0: 오, 탄력 있어요.
1: 어, 눈이 커진다.
0: 어.
1: 어. 어, 한번 일단 붙여볼까?
0: 자, 붙여볼게요.
1: 네.
0: 오, 이게 크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막 관자놀이까지 할 수 있어요. 귀까지 하겠다. 떨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뭐 어떻게 이렇게 흔들어봐요? 오! 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
1: 야! 야!
0: 이거 붙은 이거
1: 뭐야?
0: 이게 밀착력이 아니라 접착력이네.
1: 그만해. 내가 표현한 게 맞잖아.
0: 이거 뭐야?
1: 그래. 아니 내가 볼게. 봐봐. 야, 더 시원해.
0: 와.
1: 야.
0: 와이어 같이 이걸 붙이고
1: 네.
0: 좀 뭔가 돌아다닌다.
1: 네.
0: 이렇게 막 하시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
1: 네.
0: 멀티플레이어다 이러신 분들은
1: 네.
0: 진짜 밀착력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1: 네.
0: 밀착력은 일단 합격입니다. 굉장히 네. 합격이에요.
1: 여태까지 저희가 지금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뭔가 좋았어요.
0: 좋았어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또 해볼 거는
0: 그렇죠.
1: SS 용량.
0: 그렇죠. 사실 마스크팩이 네. 밀착력도 중요하지만
1: 네.
0: SS 용량이 적으면은 밀착력이 좋아도 금방이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1: 맞아요.
0: 그래서 SS 양도 굉장히 네. 중요한데
1: 네네네.
0: 근데 이게 확실히 네. 리얼하게 리뷰다 보니까
1: 네.
0: 할 때마다 다들 작가님 피디님 긴장하셔.
1: 맞아요. 이게 이렇게 리얼하게 제품 리뷰하는 거는 거의 드물거든요.
0: 그렇죠. 다 이제 뭔가 광고를 받거나 할 텐데 저희는 네. 리얼이기 때문에. 아돈 아산입니다.
1: 네.
0: 아리랑 돈은 아리랑이 쓰는 거예요.
1: 네.
0: 할게요. 시작. 이게 원래 그림처럼 쭉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아, 많이 나오네.
1: 어. 오, 오, 나와요.
0: 기다려봐,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1: 아직 남았어? 아, 이게 나왔어? 아직 남았네.
0: 와!
1: 야, 이게 맞지.
0: 이게 보니까 고용량 앰플입니다. 완전 영양 에센스예요.
1: 네.
0: 에센스도 약간 좀 물처럼 된 제형이 있고
1: 네.
0: 영양을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제형이 좀 쫀쫀한 제형이 있어요. 뚜덕한.
1: 네.
0: 그래서 그런 거죠. 고영양이다.
1: 네.
0: 궁금한데
1: 네.
0: 마스크팩을 떼고 어떻게 바로 합니까? 바로 버려요? 아니면 이걸 해요?
1: 떼고 버리죠.
0: 아, 버려요?
1: 왜요? 재활용해야 돼요?
0: 하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떼고 이런 목 주변 한번 싹 발라줍니다.
1: 오, 진짜로?
0: 그렇죠. 아, 어? 에센스 많잖아요.
1: 아, 에센스가 아 그래도 얼굴에 다 흡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남은 상태에서. 아, 근데 뭐 이것도 그러겠네 그러면.
0: 그렇죠.
1: 와, 오케이.
0: Cheers.
1: 네. 그 시간이 왔습니다.
0: 그렇죠.
1: 저희의 최애 상품이 뭔지 한번 그쵸. 일단 또 말해보는 건데 네. 일단은 한번 뽑아보도록 하시죠.
0: 네. 먼저 뽑으세요.
1: 제가 먼저 뽑을까요?
0: 네.
1: 그러면 저는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오.
1: 네, 마스크 팩으로 하겠습니다.
0: 저는 사실 겹치지 네. 않았네요. 네.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0: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1: 오! 그럼 저부터 이유를 말해볼까요?
0: 네.
1: 일단 마스크팩은 어쨌든 저희가 외국인분들도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장기간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0: 그렇죠.
1: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걸 마스크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1: 건조해지지 않게. 아 정말 이 제품을 쓰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0: 저는
1: 네.
0: 사실 잘 몰랐는데
1: 네.
0: 젠지가 좋아한대요. 저도 이제 네. 젠지는 아니면 MG이기 때문에 어쩐지 네. 괜찮더라고.
1: 아.
0: 해외를 또 나가게 되면 또 이제 촬영 같은 걸 갈 때도 있잖아.
1: 맞아요.
0: 근데 가볍게 툭툭 찍어주면은 해외인데 한국 샵 갔다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쿠션이더라고요. 커버력을 보니까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이쁘고 네. 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이어리북 같은 이제 그쵸, 뷰티북.
0: 그렇죠.
1: 뷰티북을 해보도록 하죠. 온앤오프의 뷰티북. 뷰티북.
0: 뷰티북.
1: 네, 뷰티북.
0: 유행이잖아요, 이거.
1: 네,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이거 내가 봤을 때 스티커를 선점해야 돼. 바로 이 여행이잖아요. 지금 뭐야? K-뷰티잖아. 뷰티템 하나 딱 들어줘.
1: 나는 이거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재밌어.
0: 나는 꾸밀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런 건 소질 없는 것 같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나름 고심 끝에 한 거예요. 젠지스럽게 가면 되겠네. 젠지 딱 있잖아, 이게 젠지. 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잘하네, 근데. 재영이가.
1: 그치? 그
0: 마스킹 테이프가 좀 좋긴 하네, 확실히. 이게 멋있어.
1: 마스킹 테이프가 어딨어?
0: 정체가 뭘까? 짜라란. 저부터 할까요?
1: 네.
0: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 꿀템이잖아요. 여행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젠지가 갑니다. 젠지가. 그 감성을 완전히 담았어요. 이 청춘과.
1: 잘 만들었네.
0: 그렇죠. 여행 갈 때 뭐 필요해?
1: 노트.
0: 쿠션.
1: 아 쿠션. 저는. 약간 바다에 있는 듯한 느낌.
0: 오.
1: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듯한 느낌 해가지고 물결 이렇게 했거든요. Do it now. 마스크 빨리 쓰라고.
0: 아.
1: 이제 건조하다면 이런 식으로 글로 한 다음에 Light in water.
0: 오.
1: 네. 깨알 그 전화기였어요.
0: 오. 상담?
1: 네. 네, 당신의 피부를 지켜드릴게요.
0: 오.
1: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 한 번씩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펑크란 단어 자체가 버려진 것 그리고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 유행했던 펑크록과 SF 사이버 펑크 장르를 연상시키게 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버려놓은 것들, 그리고 버려진 청년 세대 이런 것들을 모두 담아서 이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0: 뮤지컬 펑크의 배경은 영노화 기술과 초지능 AI, ASI가 현실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토 에덴은 전쟁의 폐허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AI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인간성을 지우고 효율이 극대화된 평화의 땅 천국 에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무대가 되는 임피루문은 버려진 복제인간들, 이제 쓸모가 없어진 복제인간들이 폐기된 쓰레기섬 임페르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페르노 거주클론 2847 에덴 자격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2: 임페르노 제4구역 생산공장.
1: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2: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1: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2: 나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1: 클론은 도구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클론의 존재 가치는 에덴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만 있습니다. 에덴 진입에 실패하면 쓰레기장 임페르노에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0: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론이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입된 기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데요. 에덴 자격 시험이라고 거기서도 감정을 드러내면 오류가 생기고 시험에 탈락하게 돼요. 이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을 억누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에덴에서 여기로 온 미친놈 얘기 들은 적 있어?
2: 에덴에서 여길?
1: 뭐?
2: 왜?
1: 몰라.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웬 안드로이드랑 같이 왔는데

0: 근데 그 로이드가 엄청 센가 봐. 다들 안 건드리더라.
1: 로이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진짜인가 본데?
0: 그치. 뭐 혹시 모르지. 그놈한테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1: 진짜?
0: 뭐 한번 가볼래? 서부 폐공장 쪽이라는데 어떻게 할래?
2: 공연 준비 중이야. 이선 넘어오지 마.
0: 공연 그게 뭔데? 너희 진짜 에덴에서 온 거야?
2: 방해하지 말라고 했어.
0: 그럼 넌 됐고. 쫄지 마 좀.
1: 아, 뭐야 이 새끼. 아! 어? 어, 잭! 아! 어, 로이네!
2: 경고야. 얌전히 구경해.
1: 잭, 어? 저게 뭐야?
0: 몰라. 나도 처음 봐.
3: 에덴은 단어 그대로 낙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반대로 세계선 임페르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인간성, 가치, 혹은 과거의 음악들, 이런 것이 전부 다 버려진 쓰레기 섬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낙원이 개성이 사라진 시대로 지옥처럼 보이고, 이런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임페르노가 오히려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곳, 마지막 인간성이 남겨진 곳이라는 의미가 되면서 조금 부딪히면서 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상반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클론이 인간 흉내 내도 되지 않을까? 뭐 쓰레기가 그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신경이라 쓰겠어? 차라리 잘 됐어! 그 미친놈 말대로 에덴이 그런 곳이라면 갈 필요가 없잖아.
1: 에덴에 안 가면 우린 뭘 위해 살아?
0: 너! 그리고 날 위해서. 널 만나기 전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되는 대로 숨 쉬며 껍데기처럼 살아 있었지.

0: 예술가는 이 AI 시대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이 작품을 했는데 결국 저는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말은 되게 작고 소외되어 있는데 이 말을 전달하려면 결국 외쳐야 되고 우리가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대의 밴드의 개념을 하고 싶었고 결국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1970년대 락밴드에 있더라고요. 락의 정신에 러브 앤 피스가 있잖아요. 개인이 소외된 시대에 이런 러브 앤 피스 정신이 이 낭만이 이 시대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뮤지컬을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레오, 사는 게 많이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버티는 법을 알려줄까?
2: 알려줘.
1: 주문 같은 노래야. 누나가 알려준 낭만이 사라지기 전 존재.

0: 각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 다르지만 결국엔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네 명이 뭉쳐서 밴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담긴 노래와 가사로 클론들에게 노래를 함으로써 살아갈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티펑크의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나 잊고 있었다.
2: 뭘?
1: 왜 에덴을 떠났는지, 왜 음악을 시작했는지.
2: 이제 기억나?
1: 다시 하고 싶어지네. 진짜 밴드.

0: 근래는 이제 에덴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정해진 정체성, 정해진 법칙, 정해진 교육, 정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우연히 음악이 들려왔고 그 음악을 듣고 난 이 음악이란 것을 계속 듣고 싶다, 좋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스스로에게 찾아온 내 안의 목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해있고 뭔가 주체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음악과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도 그런 예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준비됐어? 인페르노 전체에 우리 노래를 퍼뜨리는 거야. 가능하면 에덴까지.

일단 이 작품은 설명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감각하는 작품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이 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감춰두었던 현실을 살면서 많이 감춰두잖아요. 이걸 깨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이 작품을 이제 창작하고 제작할 때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연구원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와, 아저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승윤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It's used to say whether you've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or not. Take our main characters for example. When Seungjun asked Wyatt if he's watched a Korean movie, he said,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And to answer that you have watched a Korean movie, say,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If you haven't, say,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It's as simple as that. Well then, how would you ask if someone has been to a Korean concert before? That's right. It's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Let me teach you another Korean expression you can use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or recommend it to others, simply by adding 을 만하다. It's often used for things that are good or worth recommending. If you are recommending Korean movies to someone, you can say 한국 영화 정말 볼만해요 to express that they're worth checking ou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0: Have you ever seen a Korean movie?
1: Yes.

0: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영화가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효진 씨도 시간 되면 한번 봐요.
0: 아쉽네요. 오늘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1: 정말요? 아, 대신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0: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볼 데가 있어요. 한국 캐릭터 굿즈샵 가봤어요?
1: 어? 못 가봤어요.
0: 저는 지난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요. 가볼래요?
1: 가요, 가요.
0: 와이엇도 캐릭터 인형 좋아해요?
1: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이거 귀엽죠? 사야겠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0: 와이엇, 벌써 다 샀어요?
1: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이 근처에 다른 캐릭터 굿즈샵도 있대요. 거기 가요.
0: 저는 다 골랐어요. 이제 갈까요?
1: 전 아직 다 못 골랐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만 사야겠네요.
0: 너무 많아요.
1: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0: hope you love me in the morning.
1: To ease the heat of the deepening summer, let's take a moment to fully relax in nature's refreshing embrace. Once again, nature extends its familiar embrace.
2: 야, 좋다. 아. 지친 일상 속 하루하루 버티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의 품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서울 시민의 휴식처 서울숲에 와봤는데요. 살랑살랑 부는 바람 그리고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습니다.
1: Sometimes we find unexpected comfort and encouragement in surprisingly simple things. Today I'd like to explore these small feelings of longing that linger in my heart.
2: 길을 걷다 보면 한번 와봐야지 했던 장소들이 다시 와보면 어느새 사라지거나 새로운 가게들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적응할 틈 없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오랜 시간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성동구에 있어줘서 고마운 장소들로 향해보겠습니다. There's so much to say,
1: I know. It must be a great blessing to have a place brimming with nostalgic memories where I can reconnect with my childhood self. I shouldn't stay, I know. But I'm in love with the pressure. By rediscovering Seongdong-gu, a place that is home to me, my neighbors, or others, I'd like to take a moment to appreciate the power of memories that are irreplaceable.
2: Yeah, 딱 학교 후문에 이렇게 딱 슈퍼가 딱 있네요. 야, 정말 딱 봐도 오래된 슈퍼 같고, 아, 문구점도 같이 하시는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어, 옛날 어렸을 때 그 문방구나 슈퍼 앞에 가면은 항상 아, 사장님 할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반겨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아, 계시나? 아.
1: A supermarket that has been running for over 60 years.
2: 안녕하세요.
1: A place where the nostalgia of childhood lingers. It feels like I'm reconnecting with the cherished memories I've held in my heart.
2: 동네 슈퍼인데 아 작지만 정말 있을 게 다 있어요. 아. 사장님, 아유 그리고 옛날 그 동네 슈퍼에는 문방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 방도 있어요. 요즘은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사장님, 잠깐 안에 들어가서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예. 아유,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와.
3: 안녕하세요.
2: 와. 이게 방처럼 돼 있네. 야.
1: The owner of the establishment first opened this place at the age of 30. Now in her 90s, she still oversees it with care. I took a moment to reminisce with the owner about the past.
3: 다 우리 아들이에요, 이거는.
2: 네, 아드님. 네. 돗자리 깔고서.
3: 네. 여기 한양대, 한양중학교, 그 한양대학교 있는 데라고 그래요.
2: 아.
3: 여기 한양초등학교 다녔어요.
2: 네.
3: 그리고 이제 서풍을 여기 운동회 하고 갈 때 먹고.
2: 예. 여기 한 곳에서 60년 동안 계시면서, 그죠?
3: 네, 네.
2: 야, 이때가 그러니까. 아 정말
3: 그때 약혼 사진이에요.
2: 약혼 사진이세요?
3: 예.
2: 아, 야 남편분.
3: 예.
2: 아 정말 고우실 때 오셔갖고 야. 가끔씩 이렇게 앨범 이렇게 꺼내서 보시면 어떠세요?
3: 즐겁죠.
2: 예.
3: 그 만약 우리 아들만 보면 즐거운 사진인데.
2: 예. 과거에 이제 추억도 떠오르시고.
3: 예. 예. 예. 아. 지금은 자꾸 그때 생각을 하면 자꾸 이 앨범 보면 처져 있는 게 내가 벌써 이만큼 늙었다.
2: 아.
3: 이 앨범만 보면 추억이 떠나죠. 네.
1: A beautiful and graceful age. She has spent over 60 years in this house, which she first set up after getting married. Thanks to Mrs. Shin Dong-han, the memories of so many others have been preserved.
2: 켜켜이 네. 쌓여있던 네. 그 공책부터 해갖고 이거 미술 도구인데 이거 정말 네, 비싸서 파레트. 못 샀던 그 시절 때 네. 파레트.
3: 네, 파레트.
2: 아, 네. 제가 이걸 기억하는 게 네. 제가 저 미술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어렸을 때.
3: 맞아요.
2: 그래갖고 미술부 때. 야.
3: 이것도 있는 집애들이 있나 사지.
2: 맞아요.
3: 조그만 거예요, 또. 네. 파레트가 조그만 네, 것도 그, 있어요. 예. 좀, 이거는 좀 고급으로
2: 고급 좋은 거고
3: 미술용. 예. 예.
2: 그 플라스틱을 내가 조그만 그런 예, 파레트
3: 전문용으로 예. 이제 나오는 거 이게
2: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이제 들고 있는 사진이 아까 그 앨범에서 봤던 사진 중에서 예. 좀 인상 깊은 사진이 있어갖고 사장님 이거 이 사진 기억하세요?
3: 네, 네. 이 앞에서 여기서
2: 예, 예, 예, 예.
3: 여기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저기서 공돈 좀 내고 공 받는 거, 예, 공 받는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이 저기서 던져 좀 내가 받는 거고.
2: 이때가 언제 적이신 것 같아요?
3: 이게 나 50살째.
2: 50살?
3: 예.
2: 50살 때요?
3: 50살 때.
2: 이야.
3: 예. 50.
2: 아들이 이제 공 던져주는 거예요?
3: 예.
2: 이야. 정말 오래된 사진입니다. 아. 그 사장님 이때 같이 계셨으면 기억나세요?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4: 기억나죠?
2: 네.
4: 엄청 예쁘고
2: 네네.
4: 말도 잘하시고
2: 네네.
4: 친절하시고
2: 네.
4: 아주 이쁜 할머니였지. 그때는 아. 아주머니였지.
2: 그러면은 이때를 좀 추억하셔갖고
3: 네.
2: 요 포즈 똑같이 취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 테니까 네. 아들이 공을 딱 던져준다고 생각하시고
4: 응.
2: 잠깐만 이거 갖고 계시면
4: 응. 예.
2: 여기 서서
4: 잘하시지.
2: 예. 하나 둘.
1: Having memories to draw upon truly gives us strength in our daily lives. To the owner who has gifted us these precious recollections, thank you so much. Even a familiar path we walk every day can occasionally bring unexpected excitement.
5: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예, 예.
2: 아, 제가
5: 아유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2: 예, 잘 찾아온 것 같은데
5: 아, 예,
2: 여기
5: 예.
2: 마산동 여기 축산시장에 오면은
5: 예, 예.
2: 통장님이 계실 거라고.
5: 예, 예.
2: 이 성동구를 대표하는 우리
5: 아유.
2: 최고령 통장님.
5: 아유, 예, 예.
2: 아, 맞으시죠?
5: 예, 예, 그렇습니다.
2: 네.
5: 예. 이곳이
2: 예, 예. 예,
5: 북문입니다.
2: 네, 아유, 북문.
5: 예, 원칙적으로 마당동이 북문과 남문 두 가지 I자로 이렇게 돼 있다가
2: 네.
5: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저 굴다리를 하나 뚫은 거예요.
2: 네.
5: 그래서 서마라는 그 문이 또 하나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문, 북문, 서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네.
2: 통장님께서 네. 여기 마장동에 토박이시니까
5: 네, 네.
2: 여기 옛날에 이 마장동은 어땠나요?
5: 마장동은 옛날 그 1963년도 그 우성농업이 마당동에 도살장을 만들면서부터
2: 네.
5: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 광주리하고 지금 마당동에 상공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저 상, 광주리 이런 공장이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광주리에다가 부산물을 담아갖고 이렇게 팔던 시절이니까. 그리고 옛날 저희들 젊은 시절에는 뭐를 했냐면 그 신문지에다가 고기를 싸서 이렇게
2: 아~
5: 예, 세면포대 종이에다 이렇게 주고 했었어요. 예.
2: 저 어릴 때
5: 예.
2: 아버지께서 예. 신문지에다 고기 싸갖고 예. 뭐 어머님 뭐 생신이나
5: 예예.
2: 뭐 중요한 날 때마다 고기를 사갖고 있어요.
5: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싸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뭐 현대화가 되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포장이 달려 있는. 그리고 이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언제든 구워 먹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죠.
1: The livestock market, which has been the heart of meat distribu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for over 60 years, is located here. Mr. Kim Chung-soo, a long-standing figure in the community, has a wealth of memories from the days of Majangdong.
5: 마장동 그 자체가 에,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2: 네, 네.
5: 그리고 저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말을 키우던 양마당이 있었던 곳이 마당동입니다. 그래서 말을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순말은 마당동으로 보내고 암말은 성수동으로 보냈습니다. 종자를 분석시키기 위해서 성수동에서는 암말을 키웠고 마당동은 파말마로 쓰기 위해서 성수동, 이제 마당동으로 왔죠. 순말이. 예, 예. 제가 이제 마당동에 좀 오래 살았습니다. 예, 예. 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여기서 오래 살면서 축산물 시장과 한 고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 그 뭐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 저 마당동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현재 그리고 옛날 공존했던 마당동을 조금 알리는 일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1: I headed toward a cherished space that must be protected.
2: 총장님.
5: 네.
2: 지금 이제 걷다 보니까 여기 또 아, 대한 적십자사 건물이 있는데. 네. 야, 제가 알기로는 마장동에서 제일 큰 건물 중에 하나더라고.
5: 아, 그렇습니다. 이게 예. 1960년도에
2: 예.
5: 상운극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극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예. 성동구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죠.
2: 이야.
5: 가장 큽니다, 이게. 그리고 저기 예. 끝들에 있는 십자가 마크도 적십자 마크도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2: 이야.
5: 그때부터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재난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적십자사가 네. 찾아가는 곳이죠. 네.
1: The history of a building that could easily be overlooked.
2: 아니 근데 여기는 새롭게 싹 이렇게 바뀌신 것 같은데 안에 내부가 여기는 제가 보니까 아니 그대로 보존되는 것 같아요. 계단이 보니까 옛날 극장 계단 올라가는 계단 같은 느낌.
5: 아 그러면요 옛날 그대로 네. 그대로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5: 단지 뭐냐면 깨끗이 청소하는 것 뿐이죠.
2: 아 진짜요?
5: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2: 예예 예, 예. 그렇죠. 와. 아 옛날 네. 생각 납니다. 진짜.
5: 그러면 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2: 그래서
5: 보시면.
2: 그 계단 올라오면은 예. 어디 한쪽 편에 그 표 있잖아요.
5: 예, 예.
2: 극장 표 예매한 표. 예.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고
5: 아,
2: 여기 서 계시고 네, 항상 네. 표 확인한다고.
1: The power of old spaces. It made me feel as if I had briefly returned to that time and place.
2: 예전 거를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5: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재현해놓은 것이니까 상징적인 네. 성동구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의미가 있습니다. 네.
1: Wow, it truly feels like I've discovered a hidden gem in everyday life.
2: 예전에 이제 여기가 영사실, 아까 우리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름이 돌아가고 아 스크린 앞에다 이제 쏘고 야.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이렇게 단관 극장에서 영화를 많이 보곤 했거든요.
1: It's been said to watch a single screen theaters fade away, but today I felt a sense of renewed youth. Shall we keep on walking?
2: 아, 학교도 있고.
1: 'Sometimes I stumble upon familiar places that feel like unexpectedly running into an old friend when wandering around.
2: 야, 춤추는 가위. 여기 또 이렇게 정감이 넘치는 아 그런 미용실이 있네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가 사라지면은 어디 갔나 막 이렇게 찾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보면은. 딱 미용실에 계신 거예요. 파마 하시느라고 또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수다 떠시느라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찾으러 다녔던. 예. 어떤 이 동네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1: What longing memories will be brought to the light this time? A place that once served as a gathering spot for the neighborhood ladies. I can almost hear the warmth and laughter from those days.
2: 아, 저는 이제 사진이나 뭐 이게 상장 같은 거 이게 보니까 걸려 있는 액자를 보니까 여기 미용실 운영하신 지도 꽤 오래 되신 것 같아요.
6: 여기서는 8년 됐고요.
2: 네.
6: 그 전에 있던 데는 저희 친정 엄마가 운영하시던 곳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제가 그걸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미용.
2: 그럼 어머님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6: 네, 네.
2: 그래서
7: 그럼 총 합해서 한 몇 년 정도 미용실 일을 하시나요?
6: 60년 조금 넘은 거죠. 엄마하고 같이 하게
7: 된. 60년이요?
6: 제가 한 33년? 네. 엄마가 한 40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아요.
7: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머님이 그렇게 지켜오신 미용실을 딸로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더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미용실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미용실 하시게 된 게.
6: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시절에는 저희 친정엄마 시절에는 자격증이 없으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격증이 없으면 미용실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대학을 똑 떨어지고 나니까 그러면 자격증만 따주면 내가 너 옷도 사주고 용돈도 주겠다. 얼마나 그 20대 꿈 같은 얘기예요. 돈도 안 벌으면서 돈을 주신대니. 그래서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따서 놀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7: 자연스럽게 미용사가 되신 거예요?
6: 네네네.
7: 현재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6: 어머님은 주님이 불러주셔서 가셨어요. 많이 아프셨고 투석 준비하시는 와중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주님 곁으로 가셨어요.
8: She is someone who is always missed and loved.
7: 야, 지금 이제 사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어머님의 옛 시절 사진을 제가 보고 있는데 흑백으로 돼갖고 이 단칸방 시절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6: 그게 미용실 안에 딸린 방인 것 같아요. 그 방에서 일하시고 급하게 식사하시는 그 사진을 누가 찍으셨나 봐요.
7: 이렇게 안에서 일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그 미용 쪽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되게 사랑하셨나 봐요.
6: 네. 뭐 봉사도 다니시고 바쁜 와중에 저희도 키워주시고 근데 한시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손님들 찾아오시는 게 그냥 돌려보내는 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7: 네. 아, 그 봉사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여기 또 여기 봉사했던 그런 사진 같아요.
6: 네. 저도 처음 봤어요.
7: 아이들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고.
6: 네네.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가서 봉사를 하신 것 같아요.
7: 네.
8: A mother who always shared generously despite a modest life and her daughter who carries on that belief.
7: 사실 동네에서 자주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은 그 이상한 곳까지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로.
6: 맞아요.
7: 아,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기 이 미용실은 어떻게 지켜나가시고 어떤 동네 장소로 남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예.
6: 그전에 저희 친정엄마가 미용실 하실 때 보면은 와서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까지 드셨고 저희도 지금 세대가 변해서 이곳이 그런 손님들은 없지만 동네 지인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오래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곳이 놀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발전시키고 싶어요.
7: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어머님의 대를 이어서 미용실 오래 지키고 계시니까 그동안 못했던 얘기 한마디 딱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네.
6: 사랑하는 엄마. 엄마 살아계실 때는 내가 속도 많이 새기고 미용도 제대로 못하고 일찍 나와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그때 엄마 속 많이 새긴 거 미안해. 근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엄마의 사랑하는 손녀 가인이도 잘 키우고 있어. 더 열심히 엄마같이 미용을 사랑하는 딸이 될게. 고마워. 사랑해.
8: I hope the space filled with the warmth of their bond remains for a long time. The joy of discovering something new within familiarity. Today, I'm reminiscing about the hidden landscapes of Seongdong-gu in Seoul. In the midst of rapid changes, let's take a moment to recall forgotten memories from the past.
7: 야, 저기는 벌써 이렇게 성동구 새 건축물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네. 야, 정말 빨리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네네. 오늘 그 성동구 이 마을 여행하는데 같이 네네. 동행자분을 한번 예,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신가요?
9: 네, 배경아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잠깐, 예, 앉으세요.
9: 네,
2: 예.
9: 좋습니다. 아,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 백영화 대표님.
9: 네, 맞습니다.
2: 네, 오늘 이제 마을 여행을 함께 동행해 주실 건데.
9: 네.
2: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동구의 토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9: 네, 맞아요. 제가 1971년 1월 15일 날 성동구 네. 금호동 달동네 산동네에서 태어났죠.
2: 이야.
9: 네, 요 꼬마가 저기. 아, 너무. 3학년 때.
2: 너무 귀여워.
9: 그리고 아, 저희는 달동네잖아요. 예. 그러니까 돌산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산을 깎고 단칸방 아. 하나씩 지어가지고.
2: 아 이거 막 이렇게 돌담 있고 막.
9: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이웃 가게집 아줌마 저희 옆집 아줌마세요. 근데 이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2: 마치 사진 이렇게 찍고. 동네 분이신데 이렇게 가족분들처럼 이렇게 사진 찍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데.
9: 맞아요. 네, 이분들이 저희를 다 돌봐주셨거든요. 아.
2: 야 진짜 오래된 사진이다.
9: 네. 이게 저희 네. 이웃분들이에요. 제가 금호동 달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잖아요.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이런 어르신들이 저희를 돌봐줬어요.
2: 야.
9: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면 저희 엄마 아버지나 동네 또 다른 젊은 분들이 이분들 병원에 모시고 가고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를 좀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네. 성동구가 참 좋습니다. 저희 동네분들이.
2: 네네네. 와.
8: Although decades have passed, for Ms. 백영화, the greatest strength in navigating the world today comes from those memories and the people from that
2: time.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동네에서 놀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9: 재밌죠. 네. 제가 그렇게 말썽꾸러기.
2: 아, 저도 말썽꾸러기.
9: 아, 그랬어요?
2: 아니, 그래서 동네 이것저것을 네네. 너무 속속히 다 알고 계시니까.
9: 네.
2: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성동구의 마을 여행을 떠날 다음 장소 의미 있고 소개시켜 주고 싶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9: 있어요.
2: 네.
9: 네.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책가 논의는 동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2: 네.
9: 이 성동구에 있는 다양한 책방들. 그 책방 중에 제일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2: 네네.
9: 혹시 서울 미래유산 들어보셨어요?
2: 들어봤죠.
9: 그쵸.
2: 네네네.
9: 그 서울 미래유산이 바로 책방이에요.
2: 공시책방.
9: 예. 네. 우리가 책방, 특히나 헌책방 하면은 많이 사양사업으로 잊혀진.
2: 그렇죠. 대형 서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갖고.
9: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묵묵하게 일을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2: 네.
9: 거기 가면 되게 귀한 LP판도 볼 수 있어요.
2: 아, 그래요?
9: 네. LP판 이야. 좋아하세요?
2: LP 저 모으고 있거든요.
9: 저도. 아,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지스의 네. 되게 귀한 앨범을 여기서 샀어요.
2: 대표님,
9: 네네.
2: 빨리 가보시죠.
9: 가볼까요?
2: 네. 네.
9: 같이 네. 가볼까요?
2: 네.
9: 네, 좋습니다.
8: The place we headed together, where she hopes to share the community's cherished space is... This first-generation second-hand bookstore in Korea that has continued its legacy since 1972. I can't help but think that the time this book has endured holds the history of the city. Infused with the scent of time, the aura of the bookstore brings warmth to my heart.
2: 대표님,
9: 네.
2: 저는 헌책방의 이 묘미는
9: 네.
2: 이 비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0: 예상치 못한 귀한 책을 발견했을 때.
1: 맞아요. 여기에 있는 책들이 결국 우리는 보물 찾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이곳은 서울의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 우리 후대 세대한테 꼭 남겨질 유산 중에 이렇게 켜켜이 세월을 담고 있는 책들을 네. 보여줄 수 있고 와서 직접 읽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네.
2: 네. What memories did the owners of these books hold? The stacked second-hand books sparked my curiosity.
3: 아, 정말 희귀한 책을 발견했는데 우리 그 윤동주 선생님의 평전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서 별 헤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4: 야, 딱 봐도 지금 모습이 사장님 같아.
2: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founder, he has steadfastly maintained the bookstore for over 30 years.
5: 안녕하세요, 선생님.
6: 아,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기 그 마을 여행가 우리 백 대표님 소개로 왔는데요.
6: 아, 예.
5: 여기 이 헌책반 서점 사장님 맞으시죠?
6: 네, 맞습니다.
5: 아, 예, 반갑습니다. 그 너무 바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만 시간 내주셔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6: 네, 그럴까요?
5: 예.
2: It's filled with rare book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The owner wishes to preserve the traces of life and memories tucked away between the well-loved books for a long time.
3: 지금은 이제 찾기 어려운 책들을 직접 이 공신의 책방 아니면
1: 맞아요. 예,
3: 찾기 여기 어려운데 여기 오셔서 이제 꼭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손님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7: 많죠. 외국 손님도 많고.
3: 예.
7: 다른 데서 못 찾는 거를 우리 집에서 우연히 딱 고르실 때 그 손님들. 아 이거 여기 있네 하고 이런데 아주 저도 저 굉장히 기쁘고.
1: 손님한테도 보물 찾기 우리 사장님한테도
7: 그렇죠.
1: 보물 네. 찾기.
3: 이 공신의 책방 우리 사장님한테는 좀 각별하실 것 같아요.
7: 예.
3: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7: 글쎄요 이제 책방이 점점 더 사양 산업인데
3: 네.
7: 그래도 또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책방을 또 들르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가 책방을 들르는 게 아니고 책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또 오래됐기 때문에 이 책들을 아마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고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추억도 있고 또 네. 책을 구할 때 또 그 나하고 책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을 때 그 좋아하는 책을 만났을 때 그런 또 소소한 기쁨
3: 네.
7: 이런 걸 쭉 하다 보면은 이렇게 둘러다 보면은 계속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나면서 아, 그래도 책방은 있어야 된다 그래도 책방은 명명을 이어가야지
2: Despite facing numerous challenges, the owner continues to protect his bookstore,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past and present. We encounter many people in our lives. Although I didn't realize it then, those relationships become cherished memories. Today, I rediscovered some of them in Seongdong-gu.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사람들이 그림 그릴 때도 스케치할 때 구상을 먼저 하고 그러면 배치를 한 다음에 이 배치가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색칠하기 시작해서 구도를 보고 마지막 파인해서 이제 디테일을 완성하잖아요. 생성형 AI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2: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volving beyond simple computational replication into a creative entity with emotions and new value.
3: 일반적인 그냥 이미지 혹은 텍스트만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가 폭신폭신해 보인다 혹은 딱딱해 보인다라는 것도 사실 그 촉각 데이터와 비전 데이터가 같이 함께해서 그 예측을 한 거거든요.
2: AI is reshaping history, language, and art in ways that used to be unimaginable. Let's explore a creative world of AI.

0: This archive visualization platform allows to see Joseon Dynasty paintings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rom various angles. In addition to the meanings and patterns within the artworks, it also shows various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and locations associated with the paintings.
1: Changsu 의미를 선택하면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는 다양한 이제 문양과 도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도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도상을 포함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회화 작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조선시대 회화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 작품의 이름과 국적, 시대, 분류 그리고 작품 설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신사임당필 초충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확대해서 본다든지 고화질로 이미지를 이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시대나 이제 분류가 유사한 작품들을 이제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0: The value of cultural heritage is not confined to numbers and text. We want to see it with our eyes, feel it with our fingertips, and understand it intuitively. This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visualization system translates conventional classification elements, such as form, era, and material, into 3D-based visualizations, helping people understand the context of cultural heritage easily. Unlike existing services that display the metadata of individual artifacts one by one, this system shows the relation and classification among cultural assets at a glance in a three-dimensional way.
2: 3D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유물 400개를 대상으로 한 프로토타입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에 대한 흐름 자체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조금 더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0: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can view cultural heritage in entirely new ways. A recent project based on generative AI enables even visitors without any knowledge of artifacts to interact with them directly. When a visitor inputs the type, shape, or function of an artifact, the AI generates an imagined artifact and finds a real artifact that most closely resembles the generated one. Rather than simply viewing artifacts, visitors can engage more deeply with cultural heritage based on their personal interests.
1: 국가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은 이제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는 부분은 AI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지만 그것들을 기반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보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어디까지 개입하느냐의 문제는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Is restoring the resolution and smoothness in videos impossible? Various technologies are being developed at the forefront of science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Researchers from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eveloped an AI model called STVSR. Rather than simply enlarging videos, it uses a video super resolution technology that simultaneously improves the spatial axis to enhance resolution and the temporal axis to smooth out the motions.

0: Low-quality videos have low resolution and choppy frame sequences. STVSR understands both of these aspects and mathematically processes and analyzes video signals to produce an optimal output.
1: 비디오는 공간 축으로는 되게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시간 축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변화를 갖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을 해서 공간 축에 적절한 어떤 표현 방식 그리고 시간 축으로 적절한 표현 방식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신호 처리적으로 알맞은 그런 베이시스 펑션이라 불리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디자인을 했더니 훨씬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연구입니다.
0: This technology has superb performance and efficiency compared to existing video processing models. Its signal-to-noise ratio is about 4 to 5 dB higher than that of the model developed by NVIDIA. This means less video noise and clearer images. 다. STVSR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ratio.
1: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반적
0: Even though it was trained on fixed ratios like 4 to 1 or 8 to 1, it has high flexibility, allowing users to increase resolution and frame rates to any ratio they want, such as 1.5 to 1 or 2.3 to 1. Moreover, the increase in computational load is much lower, making it highly efficient compared to other models. In the era where old records are brought to life with futuristic technology, this technology will not only improve video quality but also transform the way we document history.
1: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CCTV 푸티지라고 하는 그 서베일런스 카메라, 그러니까 CCTV 영상들은 되게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뭔가 식별하기가 어렵죠. 이제 그런데 활용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말로 그 드라마에서 CSI 드라마,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막 위성에 있는 거를 확대하면은 완전 깔끔하게 뭐 보인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기존에 몇 년 전에 생각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인 거죠.
0: AI already produces impressive outputs in drawing images or writing text. But so far, it has mostly operated at the level of recognizing and generating what it has learned, such as creating images from massive data or combining specific words. So is creativity an impossible domain for AI? A new endeavor is underway to find the answer. This looks similar to identifying the neurons in the human brain that stimulate creative thoughts.
2: 저희 학생들 연구원들이 이제 낸 아이디어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얼만큼 중요한 구조를 판단할 때 주파수를 보면 중요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주파수 중에서 아주 저주파는 아니고 중간 저주파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구조가 만들어지고 무엇을 만들어질까지 정해졌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참 관여하는 노드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 노드들을 찾아서 활성화를 시키면 전체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무엇을 그릴지가 변형이 되지 않는 선에서 걔가 이제 A도 만들었다, B도 만들었다 여기서 다양성이 더 만들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거죠.
0: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sked to produce something creative, the result is often different from our expectations. So far, AI has produced awkward outputs that are far from creative from the human's perspective.
3: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들처럼
0: To solve this problem, previous studies invested a lot of time and cost to either modify the structure of AI models or retrain them.
3: 그래서 보통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많이 모델이 발전을 하는
0: This technology guides specific nodes within an AI model to generate creative outputs without additional training.
3: 저희가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확산 모델 안에 내부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넷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U자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저희가 첫 번째 발견을 한 것이 유넷에서도 앞쪽 부분이 특히나 더 창의적이라는 요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유넷의 앞쪽 블럭에서 저주파수 영역대들이 특히나 더 창의적인 구조나 뭐 색깔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창의적인 빌딩이라는 창의적인 건물이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입력을 따라서 모델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앞쪽 블럭의 저주파수 영역대의 특성들을 좀 더 강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기존 모델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빌딩이지만 사실은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지 않은 이 사진이 저희 방법을 통과했을 때 조금 더 다채롭고 희소한 빌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When an AI equipped with this technology is given a command to create an unusual teddy bear, it doesn't just recombine existing data, but rather generates a unique character with an abstract structure. When given such simple commands as draw a cup, it can generate an ingenious design, such as a cup shaped like a frog opening its mouth. This goes beyond simply drawing well. It demonstrates AI's potential to create entirely new concepts. It creates results that never existed before through its own creativity. This technology helps AI evolve from being a mere tool into a truly creative partner. Explainable AI is also being applied to enhance productivity in manufacturing.
2: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이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설명하고 고객사에게 예측을 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고객사의 이제 설비에 적용돼서 AI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데모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In factories where countless machines operate non-stop, massive amounts of data are generated. But most of it just accumulates, and decisions are still made by experienced operators. This company provides an AI solution that understands industrial data and delivers optimal guidance.
4: 사실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어떤 공정을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한다든지 좋은 성능의 예측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이 모델이 왜 그러한 의사결정을 내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동안 이제 축적된 노하우로 인공지능 모델이 왜 이런 식으로 품질을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측에 대해서 왜 그런 이유로 이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인공지능 AI-based predictive solution technology is more than simple monitoring. It uncovers hidden insights within data and translates them into practical process optimization, enabling on-site operators to understand and apply it immediately. It covers diverse industrial environments, from ultra-high temperature reactions exceeding 1,000 degrees Celsius to low-temperature chemical processes. By interpreting extensive production data and learning key variables, it provides predictive guidance just when operators expect results.
5: 지금 이 좌측에 예열실 온도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 지금 흘러가고 이 주황색 선이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예측 우측에 보이시는 이 다른 정보들은 이제 현장 작업자분들께서 실제로 조업에 운전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저희 현재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값을 함께 제공.

0: 드리고 있습니다.
1: From steel mills that have to curb production costs to cement plants where consistent quality is key to power plants that need optimal fuel input. AI analyzes complex process data at each industrial site in real time to maximize output, improve quality, and cut energy consumption. As AI technology advances, invisible dangers are growing at the same time. One such danger is fake public opinion created by generative AI. It can automatically generate hundreds of thousands of comments that appear to reflect the views of real people in just a few hours. It could become a powerful tool for manipulating public opinion.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ave developed XDAC, a technology that detects Korean language comments generated by AI. This technology analyzes the writing style and repetitive patterns used by AI to detect subtle differences that are invisible to the human eye.
2: 보통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실제 아 이거는 100% LLM으로 만든 거야. 뭔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해줄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댓글 생성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3: 비판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세밀한 감정 제어를 할 수 있고.
1: It works in two steps.
3: 그냥 뉴스 댓글을 만들어라고 생성을.
1: First, it builds an LLM-based comment generator and trains it to appear as human-like as possible.
3: 실제 사람이 뉴스 댓글을 참고해서 만든.
1: Second, it creates a model to detect differences by comparing generated comments with those written by humans.
3: 진영에 유리한 예를 들어서.
1: This way, users can set conditions they want to create comments using an AI model. They can also select the model type, number of comments, language, comment length, and even whether to include spelling or grammatical errors. Furthermore, they can generate more customized comments by setting the emotional tone for specific news, such as positive or negative emotions, anger or anxiety, and add not only the news content but also specific viewpoints.
3: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픈 AI로 하나 오픈 AI로 10개를 만드는데 한 9초 정도가 걸렸는데 이렇게 제가 댓글 생성을 한 번 누를 때 오픈 AI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 듭니다. 그렇다는 건 댓글 한 개 생성할 때 한 1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뉴스 플랫폼에 하루에 달리는 사람이 직접 작성해서 달리는 댓글이 한 20만 개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공격자가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실제로 사람이 다는 댓글만큼의 AI 생성 댓글을 생성할 수 있고
1: XDAC uses explainable AI technology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AI-generated comments and those written by humans. It provides the reasoning behind the AI's judgment, helping people understan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decisions.
3: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이 댓글이 사람인지 아니면 생성한 AI가 만들었는지를 1차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지금은 예시에서 이제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일 확률 100%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를 보고 판단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생성형 AI는 거의 생성하지 않는 욕들. 그리고 뭐 네, 뭐 빠라빠빠빠빠 물결표. 그리고 뭐 이렇게 엔터들 물음표 여러 개 친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사람의 확률이 98.6%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생성형 AI가 작성한 댓글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까와 같이 입력된 댓글에 대해서 첫 번째로 LLM이 생성한 거냐, 사람이 생성한 거냐를 판단을 하고요. 아까는 사람이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끝났는데 지금 LLM이 생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LLM이 생성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마라는 메타의 라마일 확률이 88.4%입니다. 그거 말고는 뭐 제미나이일 확률이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LLM이라면 어떤 LLM이 생성했는지 예를 들어 하이퍼클로바일 확률이 96%입니다.
1: Although the AI comment detection technology is evolving fast, it still has limitations. For instance, some comments written by real humans in a polished AI-like style can be mistaken for AI-generated. To detect these false positives, just analyzing the text is not enough. A more complementary approach is needed to examine metadata such as the commenter's IP address, the time they post their comments, and the kind of news they are interested in. However, access to this type of data is restricted to specific platforms. So, collaboration with the operators of those platforms is essential to make the online ecosystem more transparent.
2: 정말로 이제 이런 조작을 하려는 집단이 있고 그 집단들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나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분석과 합쳐서 LLM까지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탐지, 범죄를 탐지하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포털들에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LLM이냐 아니냐, 그리고 어떤 모델을 썼느냐 정도를 사실 다 확인만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범죄 비슷한 거가 있었을 때 빨리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AI is no longer just a simple tool. It shapes the public opinion on the internet, revives old records from the past, and is even venturing into the realm of creativity long believed to be uniquely human. Behind this remarkable advancement is the growing need to come up with a new form of collaboration between humans and AI. AI's originality and efficiency, combined with human expertise, will hopefully create a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0: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1: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지금 아카이브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 배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무대에서 연기를 한다 했을 때는 모두가 어떤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에 무엇을 경험할 것인가, 무엇을 목격할 것인가, 무엇을 듣고 말해야 하는가, 이 자리는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시간과 여기에 들인 어떤 마음과 에너지들이 굉장히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좀 집요하게 만드는 편이에요. 사실상 모든 연극에서의 연기는 결국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준비를 해도 그날 만나는 관객과 극장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사실 어떤 경험이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완전히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말 많은 준비를 해도 저의 언어로는 어떤 전적인 체념과 포기의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건 이미 내 몸 안에 있고 나는 이걸 위해서 어떤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해왔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서 잘 듣고 보는 것, 거기 잘 같이 있는 것, 그걸 하다 보면 공연이 하나가 잘 끝나고, 그런 식으로 좀 작업들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로 그냥 저는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연극영화과 준비한다는 친구 따라서 학원에 놀러 갔다가 독백대사를 시켰는데, 나는 뭐 이런 거 잘하지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계속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하셔가지고, 왜 거짓말한다 그렇지? 연기는 원래 거짓말 아닌가? 이러면서 매일 간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거짓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당시만 해도 계속 보던 백색의 모노로그 이런 책에서, 독백책에서 나는 여자 후렌이라고 하는 인물의 말을 보니까, 아주 짧은 독백이었는데 그 말은, 그 대사는 내가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랑 거의 일치했어요. 이거는 내 마음과 똑같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선생님이 나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외워서 갔는데,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내가 너무 떠니까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나는 여자, 나한테 어떻게, 완전 이렇게 대사를 다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나는 그 당시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 말이 내 몸을 관통해서 정말로 그대로 나가는 어떤 무아지경의 경험들,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를 모르겠는 복귀가 안 되는 상태의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시작이 있는데, 리스타트라고나 할까요? 제가 한예종 연기과 재학하다가 3학년 때 배우 안 해 하고 다 그만두고 3년 휴학 다 쓰고 복학을 했다가 이걸 배우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장면이 저한테 있어요. 학교 아마도 졸업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이 있으면 무대가 있고 무대 뒤 소대에서 제가 등장할 차례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 더 빨리 등장하는 배우의

뒷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근데 그 등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저한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상태의 저 사람의 뒷모습이. 그러면서 배우는 대단하다. 내가 3년이나 쉬었는데 다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하고 싶다 이러면서 다시 시작했던 게 26 이랬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26, 현장에 대학로에 나와서 다시 연극을 했던 게 27 이랬었어요. 그걸 계속하고 있죠. 제가 2022년에 지금 아카이브 코미디 캠프 파워게임이라는 공연을 준비했을 때 굉장히 어떤 자기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그 공연에 들어갔고 그 공연은 파워게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취약함을, 저의 취약함을 힘으로 전환시키고 싶었던 공연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지? 왜 이런 걸 꺼내야 하지? 근데 이거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간을 만들기 중에 보냈는데 엘렌 식수의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었어요. 내가 길을 자꾸만 잃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더 책 읽기를 또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책은 저한테 다른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펼칠 때 여행 가는 기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뜨겁게 저한테 다가오고 그러면서 사실 저의 읽기는 굉장히 뜨거운 읽기라서 엄청난 만남들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전쟁 소식을 접하고 굉장한 무력감에 쓰러지면서 이 세계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너무 작고 연약하게만 느껴지고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 힘 있는 것들은 언제든 이거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빼앗겠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서 막 책으로 도망치던 중이었는데 마침 읽고 있던 책들의 작가가 모두 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에 뭐 그때는 도감책이나 쌍안경이나 이런 것도 없이 정말 그냥 보온병에 따뜻한 물만 챙겨가지고 산책로가 있어서 나갔는데 집 밖으로 있는 볼에 이렇게 주황 색깔의 무늬가 있는 회색빛의 그리고 이렇게 머리깃이 서 있는 새인데요. 그런 새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새도 저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잠깐 서로를 딱 본 다음에 그 새가 진짜 잠깐 있다가 정말 큰 소리로 세 번 울었거든요. 이렇게 피우면서 정말 큰 소리로 그렇게 세 번 우는데 저는 그 소리가 주변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는 것도 이상했고 서로 눈을 마주친 그 감각도 너무 이상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쌍안경을 사고 도감책을 사고 했는데 그런 만남들이 이제 맺어지면서 인간이 아닌 다양한 크리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들이 얼마나 각자의 삶들을 변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더 그들을 좀 더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탐조인이 됐죠. 굉장히. 저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싫어서 너무 외로워서 계속 연극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기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연극할 때가 덜 외로운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막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숨이 꼴깍꼴깍하고 막 숨을 못 쉬겠다 이런 기분이 들 때 나를 다시 숨쉬게 하는 건 너무 작은 미시적인 단위들인 거죠. 전화 와서 괜찮아?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때 같이 있는 친구가 손 잡아주는 것? 저거 봐봐 하면서 막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 너무 작은 미시적인 것들이더라. 근데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더라. 근데 연극은 그런 거더라. 연극은 이것 좀 우려줘. 아, 알겠어. 우리고 뭐 여기 이거 있다고 치자. 알겠어. 그런 자잘한 약속들. 나를 다시 살려주고 기워주고 이 삶과 연결시켜주는 그 자잘한 약속들이 굉장히 놀랍고 그건 되게 허구의 것들이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이기도 한 것들. 저에게는 연극이 그런 걸 계속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지원서 바깥에서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사실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냥 너무 막연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막막함에서도 왜 우리가 살아야겠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에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심정으로 너무 혹사시키면서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 잘 살고 죽기가 저의 방향이거든요. 목표이거든요. 더 잘 사는 방법, 더 잘 사는 것은 뭐지? 라는 얘기를 좀 더 같이 많이 나누면서 더 잘 살고 그러다 때가 되어서 죽는 그러한 순환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게 제가 가장 원하는 미래예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Well,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Is this a baseball stadium?
1: 집을 지으면서 아, 이 남자가 진짜 야구 찐팬이었구나. 확실하게 야구장 모양을 갖춰서 그럼 만들자.
0: I guess you need a large kitchen to receive many customers.
2: 우리 아이들도 여기가 좀 그런 놀이터였으면 좋겠다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0: This is a dream baseball park of a couple that loves baseball.
3: You miss me?
0: 화성, 경기도 province. Hey. This is where Dongtan Residential Complex is located. Hey. What kind of house are we going?

0: To explore today.
1: 오, 피디님 힌트 주셔야죠.
2: 잘 받으셔야 돼요.
1: 네? 뭘요? 오, 오, 오, 오, 오, 야구공. 어, 사인볼이네. 박찬호? 정말요? 어, 오늘 박찬호 선수 집 가는 거예요?
2: 일단 야구 선수 집이에요.
1: 아, 야구 선수 집. 와, 이거 우리 집 탐구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와, 기대된다. 야.
0: I am very excited too. Whose house is it?
1: 이 집이네, 건축 탐구지. 어, 아래 보니까 어, 야구장 그림이 그려 있는데요? 오, 야, 정말 야구 선수 집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오, 신기하다. 계십니까? 어, 계시다. 아, 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3: 네.
1: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어, 근데 저는 이 야구공 사인 주인공이 나오실 줄 알고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팀 소속 야구 선수세요?
3: 저 영건주 포수 김준우라고 합니다.
1: 영건주요?
3: 네, 사회인 야구 팀이에요.
1: 아, 사회인 야구 팀이에요. 네.
0: 네. The husband is a catcher on an amateur baseball team. His posture looks quite impressive.
3: 취미를 건축으로 승화시킨 야구찐 팬 김준우입니다.
4: 남편의 의견에 흔쾌히 동참한 저도 야구찐 팬 권지은입니다.
0: The husband is a semiconductor engineer and the wife is a math teacher. Although their jobs have nothing to do with baseball, they are both in love with baseball. But there are some disagreements, though.
2: 근데 지금 유니폼이 다르네요.
3: 아, 네. 저는 갈매기고요.
4: 저는 곰입니다. 전혀 바꿀 의향이 없었고요. 저는 이기는 팀이 좋습니다.
0: When there is a game between the Lotte Giants and the Tucson Bears, the house turns into a scene of chaos. The Bears seem to be winning. It's okay. They can win next time. Being the ardent fans of baseball, they built a baseball park in the yard.
1: 야, 여기 정말 그라운드인데요? 예, 네, 홈.
3: 아,
1: 1루, 2루, 3루.
3: 아,
1: 야, 다 되네요.
4: 네.
1: 야, 여기 외야도 있고.
3: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네. 정원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야구장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1: 어, 네. 그래요?
0: It looks clearer from above.
3: 여기는 네. 1층 VIP 라운지.
1: 오, 그렇네.
3: 네, 그다음에 여기는 네. 도면에 아예 더그아웃이라고.
1: 아, 그래요? 아, 여기 더그아웃?
3: 네, 네.
1: 아, 오,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다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3: 네. 여기는 아이들을 위한 VIP석이다.
1: 아, 근데 애들도 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약간 네. 트리하우스 같기도 하고,
3: 네.
1: 오, 정말 이 스페셜하게 그 VIP석 같기도 하고,
3: 네.
1: 야, 재밌는데요?
0: There was someone who helped the couple build their dream baseball park.
3: 저희 설계해주신 건축사분께서 역시 야구 팬이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야구를 좋아하는 부부라는 거에 좀 많이 꽂히신 것 같아요.
1: 오.
3: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런 집을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셨었어요.
1: 아.
3: 네.
4: 그래서 딱 방문을 했는데 수장님은 이제 야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주말에. 야구를 보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저희 남편이 이제 야구 팬이고 야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두 분이서 야구 얘기를 한 시간을, 집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야구 얘기만 한 시간을 하시고 이제 저희 땅 상담을 해주셨던 좀 기억이 있어요.
1: 어, 근데 설마 그 건축사분 제가 아는 분
3: 아,
1: 아니에요?
3: 네.
4: 맞습니다.
1: 아, 그분?
4: 네.
1: 아, 야구 좋아하는 그분?
3: 네.
1: 알죠, 잘 알죠.
0: Hold on! That curly hair looks familiar. That's Mr. Park Hyun-gun. He is also on an amateur baseball team. That's why he was the right architect to design this house.
3: 이왕 짓는 거 좀 특이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좀 곡선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선을 중심에 두고 제가 마음대로 그려봤는데 그 모양이 이 외관 쉐입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운명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0: Before the first draft was out, Chunu tried drawing his own blueprint. To his amazement, it turned out to be exactly the same as Mr. Park's initial draft.
4: 네, 그럴 거면 확실하게 야구장 모양을 베이스까지 갖춰달라고, 완전 야구 잔디를 깔아야 된다, 완전 야구장 모양처럼 그냥 다 없애달라. 그래서 딱 정말 이 부채꼴의 야구장 모양이 나온 것 같아요.
0: A natural lawn and a fan-shaped field. That cost quite a bit, so the couple had to reduce the size of their house by 26 square meters. That's how much they love their hobby. What does it look like inside? A wash basin right next to the entrance is proof that this house was buil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ute living room. And this is all a kitchen? It looks like it occupies the entire first floor. If you're thinking
1: when I'm thinking, let's get up there. 아니 근데 집에서 설마 요리 강습하세요? 왜 이렇게 커요 아일랜드가?
4: 저희가 주방에는 조금 힘을 많이 주고 싶어서
1: 네?
4: 최대한 넓고 아일랜드도 좀 크게 좀 잡아서 같이 이제 요리하고 이제 그런 걸 좀 꿈꾸면서 설계를 했어요.
1: 아~
0: The couple wanted a luxurious kitchen like the ones in rich folks' houses. A kitchen can only look luxurious when it's tidy. That's why there are countless cabinets here. 'There are all kinds of stuff in here, from dishes to pots and even a small home bar. But once you close the cabinets, it looks like a brand new kitchen where nobody ever cooks. Take a leap with you. When it's rocky, I'll make it. And why is their dining table so huge? There's also a sub kitchen. I don't know about rich folks, but this kitchen looks impressive enough to belong to a baseball team owner.
3: 약간 여기 기대가지고 친구들 올 놓으면 야 오늘 머물래 이러면서 이러면서 한 잔 이렇게 밀어주고 좀 이런 거 꿈꾸면서 디자인했었어요.
4: 네. 바 같은 느낌 네.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3: 오마카세도 할 수 있을 정도.
1: 오마카세.
3: 네.
1: 그럼 아니 되겠는데요?
3: 네네.
1: 아니 근데 이게 1층 면적이 다죠 전부.
3: 네.
0: I've never seen a living room that's smaller than a kitchen.
1: 요즘 이제 우리 저는 되게 큰 변화 같거든요. 예전에는 소파, TV 이게 네. 일단 있어야 네. 손님도 맞고 우리도 즐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이 집의 중심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3: 아 네. 네.
0: There's a sofa in here, but it's not a room. What's this area for?
1: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덕아웃인 거죠?
4: 네. 네.
1: 정확하게 게스트룸 자리 같은데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약간 반 외부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3: 네.
4: 1층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간이다. 이제 이런 걸 우선순위로 해서 방보다는 네. 비 오거나 눈 올 때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더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그래서 에어컨을 넣거나 난방을 넣은 것도 날씨랑 네. 상관없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You have to wear shoes in here. When the folding door opens, a garden begins right away. This area looks like a terrace. But it's also air-conditioned and heated like any room. It's an ideal playground for children regardless of season. And for adults, it's a perfect place for get-togethers. Chunu seems to be more excited than the kids.
4: 지금 살아보니까 이 공간의 만족도가 거의 너무 높아요.
1: 그래요?
3: 네. 1년에 주무시고 가야 될 손님은 정말 드문 것 같거든요, 요즘 세태에서는.
0: The first floor was optimized for eating and having fun.
5: 1층에서 이제 저희가 뭐 식사하고 애들 다 이제 먹이고 준비 다 하면은 이제 다 실제 생활 공간이 이제 2층이거든요. 아~ 저희가 이제 주방 마감 다 올라가자 이러면 다 같이 이제 쭉 올라가고.
1: 궁금한데 한번 네. 탐구해 볼까요?
5: 네. 네, 그럼 저희도 마감하고 올라가겠습니다.
1: 아, 네. 아, 자작나무 계단이 좋네요.
6: 네. How about the second floor?
7: 'Rather than a living room, this looks like a library. There are bookshelves on all walls. It's easy to guess that the second floor was made for the little girls. But there are no sofas. Is this wooden bench where you sit?
3: 평상은 사실 무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8: 무대.
3: 네. 아이들이 조금 아직은 그래도 재롱 잘 떨고 해서.
5: 어, 역시 첫째 딸이 항상 네. 자신의 스테이지라고 생각하고.
8: 오, 그래요?
5: 뭐 자기 음악회를 한다, 뭐 노래방을 한다, 연주회를 다 여기서 해요. 와. 저희가 저희 볼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고 네. 본인 여기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죠. 아.
7: The couple wants their daughters, who like music and sports, to grow into proactive and independent people. That's the reason they created their rooms like a house inside a house.
3: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 공간이거든요. 여기 약간 박스 오피스처럼 여기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라 약간 이런 느낌을 상상하면서 그렸어요. 네. 네.
1: 아 여기서 표를 받고 들어가라.
3: 네. 허락을 받아라.
1: 허락을 받아라.
3: 네네.
1: 아 지금은 아이들 없죠?
5: 아 네. 아, 네.
1: 어, 그렇죠? 들어가 볼까요?
3: 네.
1: 아 여기가 아이 방이구나. 오 열어봐도 돼요?
5: 네. 네.
1: 오.
7: Excuse us. It's so cute. It looks like a house from a fairy tale. This is the eldest daughter's room. The highlight is the loft. Because of the large windows and spaciousness, the girls' friends love this area too. A passageway connects the two daughters' lofts.
1: 아니 근데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 같은 거실과 저렇게 좋은 아이방이면 오, 안방도 으리으리 하겠는데요?
5: 아, 네. 네.
3: 안방이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쪽이 안방입니다.
1: 아 역시 안방이 크니까 드레스룸도 크게 만드셨구나. 네. 한번 봐도 될까요?
5: 네.
1: 아이고, 애기. 아니 거의 두 분 방은 기숙사처럼 거의 수도승 같은 느낌의 방을 만드셨네요.
7: And the windows face north, but thanks to a high ceiling, it looks less stifling.
5: 오 안방은 사실. 잠만 자는 용도만 쓸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그래서 저희는 안방보다도 이제 함께 생활하는 공용 거실이나 애들 방에 더 조금 힘을 쓰고 저희는 그냥 잠만 자자.
1: 잠만 정말 과거에는 이 안방이 응접실 역할을 겸했잖아요.
3: 네.
1: 그러니까 항상 손님이 오시면 이제 거실보다는 오히려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 앉아서 이제 대화도 하시고
3: 네.
1: 요새 안방으로 손님 모시고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3: 아,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간소하게 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3: 아, 네. 네.
7: The couple willingly reduced the size of their bedroom to make more room for their children. That's also the reason they made a hallway.
3: 저 어릴 때 되게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집이 예전 집들은 아파트가 확장을 안 했으니까요. 안방에서 베란다로도 갈 수 있고 베란다에서 다시 거실로도 갈 수 있고 이랬던 거기에서 형제들하고 이렇게 술래잡기 했던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기가 좀 그런 놀이터였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이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서 순환 동선을 이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3: 네네.
1: 욕실은 어디죠?
5: 네 욕실은 저쪽입니다.
1: 아 이쪽이에요?
5: 네.
1: 오 여기도 훤하게 빛이 나오네요. 와, 야, 이거 뭐야? 방만 한데요?
5: 네.
1: 안방보다 크네.
3: 네.
1: 야, 와, 진짜 크다.
3: 네.
6: So how big is it? The washing area is quite big. There's also a bathtub. Because there are three women in this household, the wife and two daughters, the couple wanted to make a spacious bathroom so that the girls don't need to fight over who gets to use it first in the morning. The large bathtub was the husband's wish.
3: 명절날 아침에 저희는 동네에 목욕탕 가는 게 하나의 뭐 루틴 같은 거였는데 그때 기억도 되게 오래된 목욕탕이었지만 따뜻했던 것 같아요. 목욕탕 끝나고 나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네.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제일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저희 고향에 있는 가장 큰 목욕탕 가는 거 그게 하나 기억이기도 했어요. 네.
6: Junu wanted to pass down the cherished memories of his childhood to his daughters. That's why he made a bathroom on the sunny southern side of the house to keep it warm. But those tiles, did he want to emphasize that it's a very special place?
8: 제일 인상적인 건 지금 타일이네요. 아. 색깔이 너무 강렬한데 혹시 지금 좋아하시는 팀에 칼라인가요?
3: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8: 그래요?
5: 아, 저희가 타일 고를 때는 이제 저희는 집을 처음 지어보니까 당연히 너무 튀지 않게 이제 이런 그레이 타일을 저는 이제 당연히 생각하고 갔었는데 저희 이제 설계해주신 소장님이 강력 추천을 하셨죠. 이제 특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컬러가 있는 그리고 좀 이런 빨간색 이런 게 또 아들 창의력에 좋다 저를 이제 계속 설득하셨고 그래서 사실 정말 좀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고르고 나서 집에 와서도 아, 아닌 거 아니야? 아닌 좀 이상하지 않을까 막.
6: The architect suggested that the children's rooms on the second floor be painted blue.
5: 처음에 이제 결정을 해서 파란색 이런 걸로 이제 하고 미팅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색감 저 후회하면 다시 칠할 수도 없고 후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그냥 하얗게 밝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려서
3: 아 소장님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의 용기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라고 문자 드렸고 소장님이 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6: They eventually decided to go with extravagant colors for their bathrooms only, but now they regretted a little.
5: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저희 집에서 잘한 선택이 저 타일이 아닌가 싶어요. 제일 네. 제일 예쁘고 더 과감할 걸 네. 그랬나라고 생각할 네. 정도로 딱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8: 네. 사실 막상 하고 나면은 네. 괜찮거든요. 네. 네, 그리고 색깔은 조금 과감하셔도 돼요. 아,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복도나 거실 뭐 이런 데는 차분하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을 때는 해도 진짜 문제가 없거든요.
3: 아, 네. 네. 그래서 저기 세면대 옆에 타일이 사실은 조금 허여멀건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8: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따르신 것 같아요.
3: 네.
6: Another thing to learn about colors. Shall we go see the last area of the house?
8: 야, 오 좋다. 와 넓네요. 오.
6: The loft was originally created as Chunu's personal space. He wanted to have his own hideout, like all men do. But now it's his daughter's study room. Then where's Chunu's space? Isn't that the area in front of the dugout? What is he doing?
3: 사실은 더가옷이 모두 잠든 후에는 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마당도 뭐 사실 제 공간이고 1층 밤에 내려오면 뭐 여기 맛있는 거 많거든요.
2: 그래도 마감되는데.
3: 아 그래서 표시를 꼭 안 내야 돼요.
5: 아 내면 큰일 나요.
3: 그래서 제가 뭔가 빨간 국물 같은 거 튀어놓으면 아 또 이거 먹었냐고.
6: Junu likes to have fun on his own at night. He can have the entire baseball field all to himself. After the couple built the house, Chiyun's parents have been visiting them daily. They come to help the couple who are both working to take care of the children. But doesn't she look a bit uncomfortable?
9: 방이 아래층에 하나 있었으면 아주 금상첨화였는데 저희 살던 때하고 또 지금은 틀리잖아요. 근데 주방이 넓고 그래서 뭐 반찬하고 뭐 그런 요리할 때는 좋은 점도 많아요.
3: 장모님, 요거 닭고기를 좀 씻어 주시죠.
10: 먼저 이거를 씻고
3: 네.
10: 어디다나
3: 고구마 칼 옆에 그걸로.
6: Times have changed a lot indeed. Who would imagine in the past a son-in-law cooking with his mother-in-law?
9: 음식을 아주 잘해요. 뭐 닭갈비, 뭐 저희 할아버지는 김치찌개 같은 거 제가 하는 거보다 김서방이 해주는 게 더 맛있다고 그러고 해달라 그래요.
6: This is exactly why a large kitchen is needed.
3: 요리는 닭갈비입니다.
9: 지우도 한마디 해줘.
3: 형님 제가 한 쌈
9: 할게요. Thank you.
6: They look really nice cooking side by side.
3: 장모님 감사합니다.
6: A happy house of baseball fans. This is the joy of living in a private house.
3: 야구도 홈에 돌아오면 득점을 하고 이기는 스포츠이니까요. 우리 가족들한테 우리 집이 집에 돌아오기만 해도 득점이 되는 응원받는 곳이었으면 좋겠고 집에 항상 돌아오고 싶고 우리 집에는 좋은 기억이 많고 가족들에게도 집이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6: Home runs are not only thrilling, they are also warm.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home filled with warmth and happy smiles.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0: 안경은 지금까지 뭔가 거쳐간 것들은 꽤 많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제가 지금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250쪽에서 300쪽 이 사이일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2: 사실 이게 한 100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살이 확 찌면서 제가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 5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부 합치면.
0: 저는 진저 아이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권빈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운동화를 좋아하고 수집하고 있는 유혜원이라고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안경 수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기는 나서부터 이제 안경에 관심이 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력 교정용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시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이미지를 약간 주기 위해서 쓰는데 좀 더 뭔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약간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신발은 좀 이야기가 있는 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 삶이 좀 녹아 들어간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운동화가 되게 친숙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본격적으로 운동화를 수집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결혼식장 가거나 장례식장 갈 때 운동화 신고 가면 조금 사람들이 저 운동화 신고 왔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운동화를 신고 갔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취미를 남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와이프분들은 정리를 하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너 좋아하는 거니까 해. 그러고 렉을 사줬어요. 이렇게 렉을 맞춰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도 잘 하고 있는 취미가 된 것 같아요.

0: 좀 실효성 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걸 좋아해요. 저는 물건에도 그 성격 캐릭터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거를 소유했던 사람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캐릭터는 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뭐 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PD님과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셨는데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물건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랑 영국에서 이제 서울 오기 전에 조금 살았었는데요. 영국에 특히 살다 보니까 빈티지 아이템만 파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 가서 보니까 뭐 20, 30년 돼서 이렇게 낡고 해진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파는데 물건들도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상당히 고가의 가격으로 팔고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제가 이제 그때 눈치를 채게 됐어요. 아, 빈티지라는 아이템이 좀 재밌는 아이템이다. 요것들을 나도 한번 모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티셔츠를 가장 먼저 모으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여드릴까요?
1: 결혼할 때 이제 저희가 스냅 사진을 찍는데 그때 당시 빨간 안경이 되게 꽂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죄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이제 다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 당시 그게 되게 좋았었고 근데 좀 TPO에 좀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그런 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안경은 좀 기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안경을 처음에 봤을 때는 어린이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커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뭔가 안경이 부러져서 저희 안경을 이제 한번 써보신 적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주변 반응이 되게 좋으셨대요. 약간 좀 사람이 좀 밝아 보인다, 젊어 보인다.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느끼시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저희 안경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그 모습을 좀 어색해하지만 이제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0: 신발을 정말 1도 몰라요. 저만 하는 취미 중에 하나여서 이 신발을 진짜 모르는데 제가 결혼 당시에 아, 나 이 신발을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라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그 신발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발을 다음에 사서 왔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데 이 빨간색 신발 이제 저 신발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긴 한데 지금은 네 돈에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다라 이런 느낌이 좀 있지만 그때는 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 돈 아꼈다. 미안하지만 그런 기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모르는 사람이 신발을 사왔다는 게 얼마나 노력했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저는 아기 신발 되게 많이 아끼고 갖고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기 신발을 같이 신는다는 그 공유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만족이긴 하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아직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신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발들 되게 많이 아낍니다. 네.
1: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2: 90년대 초반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제일 인기 있었던 음악 장르가 락이었습니다. 락 중에서도 헤비메탈이었거든요. 제가 25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냥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벼룩시장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락 빈티지 티셔츠만 파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힙스터죠. 근데 그 친구들이 파는 물건 중에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그 락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낡은 티셔츠를 내가 그 100달러를 주고 사야 하나라는 고민을 잠시 했지만 그 너무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밴드의 팬이었고 그 티셔츠가 너무 그 역사가 정말 누가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 낡은 정도가 너무 예뻐서 그때 처음으로 샀던 기억이 나요. 네. 가지고 올게요. 자, 역사가 오래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오래되면 그 오래된 맛이 있으니까 이게 냄새도 나요. 월드 투어인데 83년도에 아마 그 당시에 이 아이언 메이든을 좋아하던 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사이즈로 봐서 여성분이 입었던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그리고 아마 물려줬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마켓에 나오게 된 건데 예쁘지 않나요? 노바나 같은 밴드들이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Z세대 사이에서. 근데 예전 락 티셔츠를 새로 티셔츠로 그냥 찍어내는 곳이 많아졌는데 저는 그런 티셔츠는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빈티지 락 티셔츠는 정말 과격하게 락 콘서트에서 이제 뛰면서 입었던 그 땀내가 쩔어 있고 그리고 찢어진 데가 있고 이런 티셔츠들이 정말 빈티지로서 사실 가치가 있는 거고 재미있는 거는 이 정도로 헤어져 있을수록 더 가격이 비쌉니다.
0: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는 비싼 운동화를 신습니다.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땐 마음껏 신어야 돼요. 비싼 운동화 신으면 진짜 기분이 확 업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리셀가 좀 비싼 신발들 위주로 골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 신었고 나가는 거죠.
3: 약간 어울리는 거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울리는 걸로 따지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울리고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울리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라는 그 포인트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다만 그게 어색해서 아니면 내가 이거 썼을 때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남의 시선으로 고른 안경보다 어떤 안경이라도 내가 직접 고른 안경이 저는 가장 좋은 안경인 것 같아요.
2: 빈티지 티셔츠의 매력은 이거예요. 세상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에만 해도 이제 야 빈티지 샀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냄새나게 뭐야? 라고 나는 반응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라고 하면 제가 답변을 합니다. 살 수 없지롱. 왜냐면 살 수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0: 컬렉터 분들이시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 저는 신발 하나하나에 추억이 다 담겨 있거든요. 몇 년도에

0: 무슨 계절에 어떤 이유로 뭐 이런 발매가 되는데 이런 신발들이 하나하나가 다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브랜드 안에서 제품을 낼 때 서울 아니면 부산 이런 식으로 도시 이름을 붙여서 나오는 신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괜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거 신고 해외 나갔을 때 이제 외국인들의 반응 이런 게 되게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씩 볼 때마다 조금 애정이 있어요. 네.
1: 평생 안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내가 어울리는 거, 지금 편한 거만 쓰면 사실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뭔가 평생 내가 좀 익숙한 것만 쓴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아도 쓰다 보면 분명히 어울려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수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많은 운동화를 신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꼭 사지는 않더라도 운동화 파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고 하시면서 운동화의 매력을 조금 느끼시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 책을 쓰고 싶어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외국에 이제 마라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샀던 빈티지 티셔츠들에 대한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우 나는 하루키는 아니지만 나도 20년을 넘게 빈티지 티셔츠를 모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 아이템의 좋은 점은 그것을 샀을 때의 순간들 그리고 그걸 샀을 때 나의 감정 그리고 그 티셔츠의 프린트에 담겨 있는 그 문화적인 상품들 진짜 영화든 뭐 락이든 혹은 뭐 로고든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애정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빈티지 티셔츠에 대한 이런 책을 한번 써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액션 취향이요.
1: 이 취향 되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의 점으로 수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취향은 사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되게 마음에 드는 거 만났을 때 그래 이건 나 얘랑 평생 갈 것 같아 라고 하지만 1년 뒤에는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0: 딸아이랑 같이 야구장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야구장 가서 같이 야구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소리를 마음껏 지울 수 있어서 되게 좋으니까
2: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생각을 해보니 종로인 것 같아요, 종로. 종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번잡스러워요, 되게. 그리고 너무 이상해요, 동네가. 오피스가를 딱 지나치면 오래된 노포들이 막 있고 막 길거리에서 막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쁜 카페들이 있고 종로에 가면 아, 이게 서울의 빈티지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네.
1: 저 세탁을 되게 신경을 써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옷 같은 것들은 제가 다 직접 세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감, 그런 색감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떤 옷들은 락스물에 좀 담그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건조기를 일부러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나만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세탁이 좀 취미?
2: 저는 이런 말이 되게 싫어요. 아, 저 사람 취향이 없어. 라는 말이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취향이 있는데 그 취향들이 다를 뿐이거든요. 이런 뭐 그 날파리 잡는 여름에 이렇게 끈끈이 같은 거 살 때도 여러분 디자인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 디자인이랄 게 없어요. 그냥 끈끈인데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걸 고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바로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0: 알렉사 씨,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1: 저는 다 올라왔어요. 승진 씨 어디예요?
0: 네?
2: 알렉사, 많이 기다렸죠?
1: 아니에요. 제가 문자를 잘못 보고 오해했어요.
2: 괜찮아요. 외국인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걸 올라가다라고 말해요.
1: 아, 그럼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건 내륙하다라고 말해요?
2: 맞아요.
1: 아, 사실 저는 승준 씨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2: 아, 미안해요. 기차 안에서 잠들어서 전화 온 줄 몰랐어요.
1: 아, 괜찮아요. 오늘 올라가다, 내륙하다를 배워서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아, 전주로 내륙하는 사람이 많아요.
2: 와, 잘 이해했네요. 대단해요. 이제 나갈까요?
3: Alexa uses the new Korean expressions she learns as fast as she learns them. When moving from low to high or bottom to top, we say 올라가다. On the other hand, when moving from high to low or top to bottom, we say 내려가다. But if you look it up in the dictionary, you'll find another meaning. Aside from the capital Seoul, everywhere else is called 지방, something like the provinces in English. A dictionary search of 올라가다 will show it also means going up from the provinces to Seoul. In the same way, 내려가다 means going down, as in going from Seoul down to the provinces. That's why from Seoul Station, the departing trains read 하행선, which means 내려가다 or going down, while the trains arriving to Seoul Station are called the 상행선 or going up lines. That's why people leaving Seoul say 서울에서 내려가요. Or they mention where they are going, Busan, for example, and say 부산으로 내려가요. On the other hand, when people go from Busan to Seoul, they say 부산에서 올라가요 or 서울로 올라가요. But if you were talking about someone from Busan coming up to Seoul, you would say 부산에서 올라와요. And of course, when someone says they're coming down from Seoul, they say 서울에서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와요, 내려와요. It might be a bit confusing right now, but if you keep practicing, you'll get used to it in no time. Another thing, if you are planning on doing one thing, but then stop to do something else, you use 이러다가. Like Alexa, if you were about to go home but didn't end up going, you can say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How about looking at another example? If you mean to call someone but you didn't, you would say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Seoul Station is Korea's largest station. It acts as a central hub connecting all city subway lines and nationwide trains, serving more than 300,000 people per day. Let's hear the correct pronunciation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4: 서울에서 내려가요. 부산으로 내려가요.
2: 부산에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요.
4: 부산에서 올라와요. 서울에서 내려와요.
2: 집에 가려다가 안 갔어요.
4: 전화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0: 아, 덥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졌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2: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1: 아, 다 좋았어요.
2: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1: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2: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1: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이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2: 그럼 금방 오겠네요.
1: 여기 명량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2: 그렇게 멀지 않아요.
1: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2: 알렉사!
1: 어?
2: 효진아!
1: 두 사람 아는 사이요?
2: 우리 친구예요.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같이 가자.
1: 어? 좋네요?
3: 서울로 7017 is amazing. Originally an overpass built in 1970 and nearly demolished for safety reasons. It was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 walkway in 2017. 서울로 7017 also conveniently connects to 남대문 Market, 명동, and 남산. 서울로 7017 offers amenities and rest areas, making it a pleasant place for a stroll. Taking in the flowers, the trees, and the heat of the day, Alexa feels the time fly by. To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something you're doing, use 은지, 이, or 가 되다. If you want to say it's been a week since you arrived in Korea, like Alexa, say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Also, Sung Jun mentioned it's been over 50 years since the overpass was built by saying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Now, let's learn how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and continues to happen into the present. Alexa's friend arrived at Seoul Station, right? To say that he arrived at Seoul Station and is still there right now, you say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If someone is hospitalized and remains in that condition, you say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If you sit down and stay seated, say 의자에 앉아 있어요. Another thing, when you want to express that someone else wants to do something, you add 고 싶어 하다. If your friend wants to visit 명동, you can say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What a coincidence that Sung Jun and Hyojin both knew Alexa, but were already friends.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we learned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2: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1: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4: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